0: 와우. 7월 6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김수희의 남행열차 함께 들었네요. 후, 빗속을 딱 이런 열차를 타고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엔 관리해야 할 게 참 많죠. 집 주변에 배수구가 잘 되도록 관리해야 되고요. 음식 관리도 잘해야 되고 차량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요. 사소한 걸로 불쾌지수 높아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기본이죠. 기분 관리, 컨디션 관리도 잘하면서 슬기로운 장마 생활 지내보자고요. 4166님 일찍 문자 주셨네요. 비 내리는 부산 지금 출근길입니다. 오, 부산에 지금 비 내리고 있군요. 차는 밀리지만 러브레터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밀렸으면 좋겠어요. 흐흐 하셨는데 와우, 4166님 이런 낭만 좋아요. 네,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으니까 차가 좀 밀려도 함께 해드릴게요. 이은정님께서는 비도 오락가락하고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알 수 없지만 저는 오늘도 러브레터 들으면서 제자리 잘 지키고 있을게요. 오, 이은정님 주식 네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항상심? 네. 뭐 날씨가 이렇든 뭐 주식 뭐 주변이 어떻든 내 마음 보송보송하게 지키는 거 그거 중요해요. 맞아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덥고 습하고 컨디션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특별히 러브레터에서 여러분께 기분 좋아지는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원한 미숫가루 데이로 오늘 함께합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요.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니까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아요. 이번 주 계획도 좋고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방송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흐뭇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도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현미가 드리는 시원한 미숫가루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함께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설점식님, 홍성래님, 4671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기다리셨죠? 오늘 함께 들었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1571님께서요. 현미 이모, 외할아버지가 무주군 설천면에서 이장님하고 계시는데 농사일 하실 때 안내방송 스피커로 현미 이모 라디오 틀어놓으세요. 오! 마을 주민들도 일하실 때 재미지고 신나고 좋다고 하세요. 우리 외할아버지 멋지시죠? 그 하셨는데 오! 무주군 설천면 이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농사 일을 하시다가 잠깐 또 조금 춤도 추시고 온 마을 주민이 함께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외할아버지 계신 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1571님 이제 장마인데 오늘 특별 선물 미숫가루 드릴게요. 6610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하수도 관리원입니다. 오, 장마만 오면 무릎까지 물에 들어가 막힌 하수구를 뚫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뜨거운 습기가 숨을 막지만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누군가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으로 향합니다. 와, 하수 관리를 해주시는 6610님이시네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현장으로 향하신다고 했는데 와, 그래요. 근데 이렇게 더운데도 어쨌건 무릎까지 차오르는 그 하수 그 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려면 막 장화 막 이런 거 신으시고 옷도 그런 옷 입으실 텐데 아유, 상상이 안 가네요. 틈틈이 이제 좀 몸도 체온 식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610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시원한 미숫가루 드리는데 미숫가루 한 잔 드릴게요. 화이팅! 이동하님께서는요. 아내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그래요. 체중계 고장났나 봐. 사실 제가 잴 때는 정확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내 기분 맞춰주려고 나도 좀 많이 나와 고장났나 했네요. 저 잘했죠 현미님? 아이고 참 이동아님 그래요. 너무 잘한 거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러면 아내분은 알 거예요. 알면서도 아, 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참 좋다. 서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네, 고마워할 겁니다. 이동아님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박일남의 갈대 순정 구문서님 이저몽님 청해 주셨고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김장수의 눈먼 사랑은 강민호님 신청곡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신동진님 사연 주셨어요. 오늘은 휴가 내고 들깨 심고 있어요. 오, 그동안 가물어서 못 심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길래 부지런히 심고 있습니다. 러브레터 들으며 우리 들깨들 잘 크겠죠? 세 달 뒤 10월이면 들깨 베고 수확합니다. 아, 농사라는 게 이래요. 정말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서 오늘 또 부랴부랴 비 올 때만 기다렸다가 오늘 들깨들 아이고 우리 들깨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사랑스럽네요. 우리 들깨들 잘 크겠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오늘 날씨도 적당하고 들깨 심어서 잘 자랄 겁니다. 신동진님 수고하시고요.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씨. 장마철이 와서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나는 미화원입니다. 청소하고 나니 너무나 더워서 힘든데 시원한 미숫가루 오늘 준다고 해서 갑자기 먹고 싶어서 문자 보내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비가 와서 후덥지근하고 막 습기 때문에 더구나 아 미화원이신 0344님 작업하고 나면 얼마나 땀이 나요. 그죠? 밖에서. 이럴 때 네 드시라고 오늘 준비한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더위 좀 잠깐 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0580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주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마라 밖은 비가 내리는데 용광로 앞은 숨만 쉬어도 땀이 쏟아집니다. 작업복은 마를 순간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제 일이라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참 네 이 0580님 덥고 습하고 하시는 일도 주물 공장이면 힘드실 텐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시원한 미숫가루 도움이 되겠죠? 잠시라도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러브레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윤선의 엽서 오랜만에 들을게요. 0572님께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김범룡의 아내입니다. 박정우님 신청곡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재혁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님. 인천에 사는 장현서, 장희원, 김나원, 김도은의 할아버지 김재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러브레터를 들으며 아파트 단지를 여섯 바퀴 돌면서 만 보씩 걷습니다. 오늘도 걷다가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 인생이 숫자로 떠오르더군요. 1에서 2, 2에서 5, 5에서 7, 그리고 7에서 11. 이 다섯 숫자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제가 아내를 만나 둘이 되었고, 자식을 이남 1녀 2

누워서 5시 되었습니다. 아내의 음악 DNA를 물려받은 아이들은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했고요. 두 딸은 피아노를, 아들은

싶을 정도로 뒷바라지가 버거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버거운 시간을 이를 악물고 감당한 끝에 지금 큰딸은 음대 교수가 되었고 작은딸은 강사가 되었고요. 오보에를 전공했던 아들은 계속 음악가의 길을 걷지는 못했지만 지금 제주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이었던 우리 식구는 사위와 며느리가 생겨 일곱이 되었고요. 이제는 네 명의 귀여운 손주까지 생겨 11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8개월 된 제일 막내 놈은 우리 부부를 할미, 핫비라고 부르며 웃게 해주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여름휴가만큼은 온 가족이 날짜를 맞춰 함께 즐기기로 약속했고요. 재작년과 작년에는 해외에서 여름휴가를 보냈고 올해는 강원도 양양에서 11명의 식구들이 다 같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돌아보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만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온 44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힘들고 버겁고 지친 날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모두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것이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행복을 왜 멀리서만 찾으려 하는지요. 부디 우리 곁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현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만보씩 걸을 수 있는 것도 저의 소중한 행복입니다. 현미님도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따뜻한 목소리 들려주세요.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김재형님의 신청곡 최희준의 하숙생이었습니다. 아, 네. 사연 들으시고 원혜진님께서 저희도 주말에 외가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증평으로 여행 갔다 왔어요. 3대가 모이다 보니 18명이나 되더라고요. 크크.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오, 원혜진님 그렇군요. 아하. 신계수님께서는 사연 들으니 우리 증손녀들 보고 싶습니다. 와, 다들 가족분들 생각하시네요. 그죠? 김수정님께서는 저도 매일 아침 산길 걸으면서 현미 언니 목소리 들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방선경님께서는 많은 가족이 함께 모여 여행하기 힘든데 대단해요. 행복이 묻어나는 사연이네요. 해주셨어요. 이소형님께서는 자식 농사 참 열심히 잘 지으셨네요.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행복의 소중함도 잘 아시나 봐요. 그 행복 오래오래 누리세요. 우후. 이렇게 답글 주셨고 김수경님께서는요. 그러게요.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긍정의 마음만이 행복을 찾죠. 다복한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수경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맞아요. 근데 사연만 읽어도 그쵸? 김재형님의 행복이 네, 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야 행복해지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늘 숨어 있었다는 걸요. 살아온 시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만족하며 지내는 것 아마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과의 여름휴가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시는데요. 그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오늘 사연 주신 김재형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규님 사연 주셨네요. 아버지가 점점 거동이 불편하셔서 늘 집에만 계셨는데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바다 여행 가려고 합니다. 오, 일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 찾아뵙지 못했는데 맛난 음식도 먹고 추억 많이 쌓고 오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 부모님 모시고 바다 여행. 그래요? 이번 주말에요? 지금 장마 기간이지만 비가 많이만 안 내리면 아유, 비 오는 바닷가도 좋죠. 이상규님. 아니면 그날 비 오지 않도록 저도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상규님 부모님 모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선물 시원한 미숫가루 드리는데요. 이상규님께도 미숫가루 한 잔 드릴게요. 0673님 임주리의 제2의 연인 청해 주셨어요. 7739님의 신청곡 정수라의 여자라는 입니다. 같이 들어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9459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 누나.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우! 오늘 제가 국제봉사단체 한국전북지구 전주온누리지방 전주무궁화클럽의 4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 앞으로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잘 하라고 현미 누나가 직접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국제봉사단체. 아,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봉사단체, 가 많으니까. 근데 한국 전북 지구, 전주 온누리 지방, 전주 무궁화 클럽의 4대 회장. 아, 참, 정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9459님 회장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유, 봉사활동 참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특별 선물이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김창용님께서는요, 외근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운전할 일이 많아서 이번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오지 말고 적당히 조금만 내리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당부 주셨어요. 김창용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나 우리 다 장마에서 비는 기다리지만 또 장마라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또 피해도 보고 하니까 적당히 내리길. 아유, 또 기도해야 돼. 저 기도할 거 너무 많은데요. 김창용님, 오늘 외근 잘하시고요. 역시 오늘 특별 선물 미숫가루 드릴게요. 강민주의 로맨스 사랑 1부 끝곡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2: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판교 일대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조등 켜시고 평소보다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월릉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신내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인천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뒤로 계양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하남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광암터널에서 송파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북수원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뒤로 둔대분기점부터 정체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요. 홍수철의 한 걸음만 더 들었는데요. 105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경선님 사연 주셨어요. 여긴 제주이고 저는 호텔에서 일해요. 오늘 간만에 비가 그쳐서 좋은데 손님들이 안 나가세요. 흐, 나가셔야 일을 하는데 크. 여러분 언능들 나가셔서 신나게 즐기세요. 제주는 어디든 짱입니다. 아, 최경선님 제주에 계시고 또 호텔 업무를 하시네요. 그렇죠. 잠을 자고 이제 조식을 아침을 먹고 다들 나가셔야지 방도 치우고 뭐 정리도 하고 할 텐데 오늘 모처럼 제주는 비가 안 내리나 봐요. 재경선님 그래요. 제주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장마철 불쾌지수 낮춰드리는 특별 선물입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오늘 50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시원한 미숫가루 당첨되실 수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계속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미국의 시인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비입니다. 나뭇잎들이 물 마시는 소리 들리네. 위쪽에 부자 잎이 방울 지어서 아래쪽에 가난한 잎 물 주는 소리. 푸르른 잎새들이 물 먹는 소리. 무척이나 듣기 좋은 소리랍니다. 빗줄기가 멈춘 후에 해님 나오면 방울방울 빗방울 곱게 빛나죠. 해님이여 밝게 밝게 비춰주소서. 물방울이 아름답게 빛을 내도록.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현경과 영애의 그리워라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미국의 시인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애들 먹는 거 보면 행복하고 또 농작물들이

네, 물 잘 먹고 푸르게 자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번 장마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말고요. 정말 딱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서 그동안 가물었던 농작물들이 꿀꺽꿀꺽 맛있게 비를 마시면서 잘 자라고요. 논에도 물을 넉넉하게 잘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조문향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님, 부여 수박밭에서 수박 뒤집게 하고 있어요. 땀이 주르륵 흘러요. 아, 부여. 네. 아우,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을 텐데 지금 부여는 비는 안 내리고요. 아이고야, 그쵸. 밭에서 그 수박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손봐줘야 되는 그 작업 하시는군요. 화이팅! 미숫가루, 시원한 미숫가루 보내드릴게요. 조문향님. 052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필요한 장을 보러 가는 길이 저만의 라디오 타임이에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현미님의 목소리와 좋은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고 아이들을 더 밝은 미소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 보러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혹시 미숫가루 행운도 저에게 오면 아이들처럼 신나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드려야죠, 원장님. 와우, 어린이집 아이들 참 돌보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아이들도 다 제각각이고 매일 아침 직접 장을 보시는군요. 원장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제가 주는 미숫가루 받으시고 아이처럼 좋아하실 원장님 상상해봐도 되죠? 미숫가루 드릴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숫가루 드린다고 하면 그냥 과연 가만히 앉아서 가만 계시면 그냥 드리는 거 아닌지 아시죠? 나중에 방송 끝날 때쯤 방송 알려드릴 텐데 게시판에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윤성녀님 그리고 5238님께서 신청해 주신 현희와 덕희의 뒤늦은 후회이고요. 이어서 9084님의 신청곡 여진의 꿈을 꾼 후에, 이정희의 그대 생각은 6682님 신청곡이고요.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윤동근님, 1206님, 5966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신 노래죠. 기다리셨죠? 오늘 들려드립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930님 사연이에요. 부산 김해공항 앞에서 곰탕집 하는데 요즘 손님이 많이 줄어 힘들지만 오늘도 우족 손질하면서 정다운 옛날 노래들 잘 듣고 있네요. 날은 점점 뜨거워지고 곰탕도 잘 끓는 여름입니다. 날 더울 때는 곰탕으로 몸보신 하세요. 아, 김해공항 앞 곰탕집. 네, 간판 이름도 살짝 알려주시지. 네. 아하, 직접 우족 손질해서 이렇게 푹 고아주는 그런 곰탕집 좋지요. 곰탕 한 그릇에 땀을 많이 흘릴 땐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8930님 좋은 노래들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함께 듣고 러브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는 날이에요. 미숫가루 드릴게요. 7840님께서는요. 주현미의 러브레터는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객님 댁에서 반신욕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신욕 좋은 것은 모두가 잘 알지만 물 받고 청소하기 귀찮아서 못하지만 이 제품을 설치하면 번거로움 없이 반신욕을 즐길 수 있거든요.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해주셨어요. 오, 반신욕조가 네, 따로 있죠. 네, 7840님 그렇군요. 반신욕 좋죠. 건강에. 예, 혈액순환에 좋고요.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작업하시는데 땀 많이 흘리실 텐데 그죠? 파이팅. 9609님 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고3맘입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아들인데 그래도 비가 와서 학교 가는 길이 많이 덥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엄마인 저를 닮아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현미님이 고3 아들 힘내라고가 아니고 어? 고3 엄마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아니 고3 아드님도 힘내시고 또 고3 엄마인 9609님도 힘내셔야죠. 화이팅입니다. 엄마를 닮아서 비를 좋아하는 아드님

한명라님께서요. 현미님, 저는 창원에서 일하는 강사인데요. 오늘 낮 12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씩 세 곳의 경로당에 가서 국민건강공단 100세 운동교실에서 치매 예방, 뇌체조, 건강체조를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교육 준비하면서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명라님, 이런 그 뇌체조도 있나 봐요.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혹시 체조 같은 거 할 때 음악도 틀어놓고 하시는지요. 화이팅! 오늘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994님께서는요. 저는 요양원 봉사도 다니면서 인천 지역 행사를 다닙니다. 무대에서 주현미 씨의 곡을 자주 부르며 트롯을 진심 사랑하고 러브레터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요즘엔 주현미 씨 신곡인 아노네를 부르면 앵콜이 나와요. 흐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 신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노네. 네. 8994님 노래 솜씨 좋으신가 본데요. 화이팅. 무대에 서는 일이 참 남을 즐겁게 하지만 네.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네. 화이팅. 시원한 미숫가루 제가 드릴게요. 종종 이렇게 사연 주세요. 소식 전해 주세요. 네. 9043님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신청곡 주셨어요. 7385님께서는 현철의 봉선화 연정 정해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나라 포크 가수의 1세대였던 서유석 씨는 1972년에 발표한 4집 앨범이 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김민기 씨, 한대수 씨와 함께 1970년대를 대표하는 3대 저항 포크 가수로 손꼽히게 됩니다. 1970년대 청년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서유석 씨는 가수 활동 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무대를 떠나서 대전에서 생맥주집을 운영하며 은둔했고요. 가끔 서울에 올라왔는데 우연히 기타리스트 김광정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고요. 그 곡이 바로 가는 세월이었습니다. 김광정 씨는 미8군 쇼단을 비롯한 여러 그룹 사운드에서 활동했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1973년에 그룹 키브라더스의 멤버였던 김광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는 세월을 작사 작곡했고요. 맨하탄 호텔 등 여러 무대에서 가는 세월을 직접 불렀고 이 곡은 키브라더스의 인기 곡이 되었죠. 김광정 씨는 1975년에 독집 앨범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에 실린 노래 중에 한 곡이 가는 세월이었지만 당시에 앨범은 큰 반응이 없었고요. 김광정 씨는 키브라더스와 함께 무대에서만 가는 세월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놀러와서 이 노래를 듣게 된 서유석 씨는 김광정 씨를 찾아와서 자신이 취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김광정 씨는 서유석 씨가 통기타에 부르는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요. 넌 안 돼. 이 노래는 착착 감기는 리듬앤블루스로 불러야 하는데 너랑은 필이 너무 안 맞아. 하지만 서유석 씨는 집요하게 찾아와서 곡을 달라고 부탁했고요. 결국 그렇게 김광정 씨도 허락을 하면서 1977년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이 발표되었고 이 노래는 서유석 씨에게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면서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의 작곡자이자 작사가이면서 맨 처음 이 노래를 발표했던 김광정 씨의 목소리로 가는 세월 만나볼 건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원곡자인 김광정 씨의 가는 세월.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주현미의 러브레터. 4520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저는 일산에 주택가에서 도배일 하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러브레터 음악 죽이네요. 오늘도 행복 탑승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음악이 참, 네, 노래들이 참 죽이네요 하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4520님, 오늘 특별 선물 미숫가루 드릴게요. 8738님께서는요, 간판 제작을 하는데요. 비 오는 날은 일이 전혀 없어서 빈 가게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누님 목소리 듣고 음악 들으니 편안합니다. 아, 또 이런 네. 시간을 갖게 하는군요. 일이 없으니까 집중해서 좋죠. 그쵸. 네, 8738님 사연 감사하고요.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날 보내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매일매일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김상배의 웃는다입니다. 오늘의 특별 선물 시원한 미숫가루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사이와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계양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안한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광암터널에서 송파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이은정님이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조카 푸사에 명수 아저씨 좋아한 지 170일째라고 쓰여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걸 푸사. 서울대 가겠는데, 그지? 어우, 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저도 궁금합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그렇다면 영어 캠프나 학교 행사에 왜 박명수 아저씨를 부르지 않는지, 혹은 또 부르자고 조르지 않는지, 학급 회장 주제 하에 진지하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앞으로 닥친 여름방학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어제 저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예, 저와 함께 부처에서 해주셨던 많은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이었죠?

0: 늦바람 나서.
1: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아, 좋아하긴 하지만 행사에 부를 만큼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요. 라고 박혜영님이 예,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율 조사기간인데 꼭 1등 하세요. 라고 종로에서 빌겠다고 4105님 보내주셨고, 우리 아들도 치맥 페스티벌 잼나게 보고 왔다고 영상 보여줬어요. 예, 집하고 왜 이렇게 쌩쌩해요 하셨는데 죽었습니다. 지금 예. 이구민서님 보내주셨고, 대구 치맥 페스티벌 완전 뒤집어 놨다고 6125님이 내년에 또 와달라고. 제 맘대로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대구 동성로에서 집합 바로 앞에서 봤는데 피부가 새하얀 백옥 피부였다고 김미영님 예, 보내주셨는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잘못 보셨어. 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저 박근혜님, 4067님 등등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어제 일요일인데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자,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천 특집 박대감집 곡간 열렸네. 자, 오늘 저 곡간 활짝 열고요. 제작진이 엄선한 선물을 쏠 건데, 비 오는 월요일 오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지금 바이오 리듬은 어떤지, 불쾌지수 오르면서 쌈난 곳은 없는지, 아, 진짜 한번 그런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불쾌지수 오르면서 싸움 난 곳은 없는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행운의 벨소리가 울릴 거예요. 방송 중에 이 종소리가 울리면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9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드리고,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접이식 조교기를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똑같아요.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 많은 예, 문자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준비하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자, 몸은 축축 처지고 불쾌지수 쭉쭉 올라가는 장마철에 박명수가 쏩니다. 우천 특집 박대감집 곡간 열렸네. 자, 라디오쇼는 양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짜잘한 곳 아니죠. 옛날로 치면은 재물 가득한 정승집 곡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값진 선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사연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그쪽 기상상황 어떤지, 장마철에 쌈난 곳은 없는지, 치고팩은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윗사람 기분은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현 상황, 날씨, 바이오리듬, 어제 꾼 꿈 등등을 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기본 상태, 여러분의 현 위치,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곡간, 비 오는 날에는 이거죠. 김치전과 해물파전 넉넉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야, 라디오에서 김치전과 해물파전 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걸? 딴 데 주나? 김치전과 해물파전을, 예, 저희가 이제 상품권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걸로 지금 저 나오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예, 여러분들의, 이 노래도 어저께 틀었었는데, 대구에서. 예, 여러분들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인피니티의 노래입니다. 내꺼 하자!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인피니티 내과자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좀 볼게요. 박대감집 곡간 열렸네. 김치전과 해물파전 먼저 쏘겠습니다. 유가은님, 사연 소개된 분은 다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정류장 풍경 좀 전해드립니다. 남자가 여자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자가 더운데 잡지 말라고 짜증내고, 남자가 새끼손가락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자가 탁 쳐내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라고 잘하셨습니다. 예, 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핸드백으로 쳤다든지, 핸드백을 쳐서 옥수수가 나갔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심하게 가면 좋은데, 새끼손가락 잡고 뿌리치는 걸 봤다. 예, 아, 사실 이게 크게 원하진 않지만, 예, 첫 사연이었습니다. 예, 해물파전 나가고요. 김치전하고. 0046님, 화장실 청소 자꾸 저보고 하라고 청소용품 직접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남편. 불쾌지수 진짜 솟아오르네요. 자기가 좀 하면 안 되나? 아, 진짜. 그래도 사랑해, 정부가. 라고 하셨습니다. 하실 거면서 왜 그럽니까? 어차피 하실 거 같아. 사랑한다면서요. 마지막에 사랑의 정국 하면 끝난 거죠. 예. BTS의 정국,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하실 거라면은 같이 해야죠, 같이. 더운데. 어떻게 그걸 저, 부인한테만 미룹니까? 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죠? 예. 우리 밖에 또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예, 아유. 그래요. 예. 예, 여기 연예인 저밖에 없어요. 이제 가세요. 예. 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기 있는 데 없어. 나밖에 없어. 오늘 다 아무도 놓고 없어. 예. 알겠습니다. 많이 또 웃어주시네요. 예. 저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할명수 구독하시고요. 자, 4706님. 너무 더워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콩국수 먹으러 나왔는데, 야, 비가 오지, 덥고, 습하지, 짜증 맥스인 상태에서 핸드폰까지 떨궈서 액정이 캬, 슬퍼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 제가 좀 얼마 전에 저 48년 된 콩국수집 가봤거든요. 이름을 또 전주회관인가? 이름 진주인가? 천주인가? 아무튼, 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48년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콩국수가 먹어봐야 얼마나 미치겠더만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제가 한 곳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본 곳이니까, 주위에도 이제 맛있게 하는 곳이 많고, 여름에는 특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니까 콩국수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48년을 한 이유가 있더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소재숙님 주셨습니다. 소재숙님. 딸이 프랑스 남친을 소개해 준 데서 머리하러 미용실 왔습니다. 불어로 인사 몇 마디라도 해야 할 듯 해요. 급히 찾아보고 연습하고 있네요. 떨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모든 그, 우리 영어나 불어의 회화들이 생각처럼 계산적으로 안 됩니다. 예.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기면, 준비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준비한 걸 할 수가 없으니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을 외웠다고 쳐봐. 그럼 갑자기 그걸 오자마자 어떻게 물어보냐고. 하이, 하이, 뭐, 그러면서 뭐, 젠틀맨 하면서 하다가, 우주라이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해놓으면 안 돼요. 준비해놓으면 안 돼요. 기본을, 그러니까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프랑스어, 불어로, 뭐, 맨하면서 멍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하지 마시고, 영어로 편안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연습을 해, 그거를. 예, 연습하는 게 더 이상해. 그리고, 저기, 인사 오는 애들이 어린 것들이 인사, 그 한국말을 배워야지, 버리장머리 없이 어디서 한국이 오는데, 불어를 확 불어볼라. 아시겠죠? 예, 제 말이 맞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민경범님, 여기는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비는 소강 상태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콩으로 엄청 크게 명수 형님 목소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잘했네. 손님도 없는데. 손님이 있을 때 틀어야지. 아이고, 장사 대박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돼야 돼요. 진짜. 자영업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심각해. 지금, 예, 이거 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저, 동반 성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동반 성장. 반도체만 좋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골고루 다 잘 살아야 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자영업이 일단 잘 돼야 됩니다. 자영업이 잘 되려면 외식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게 저 성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 하나님 업무 시작 전에 같이 먹으려고 모카빵을 사왔습니다. 근데 직원 한 분이 손도 안 씻고 빵을 조물락조물락 거리며 뜯어서 주네요. 들어 죽겠네. 칼로 잘라 먹으면 되는데, 불쾌지수 쭉쭉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손이나 씻고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조금만,

위생 잘못하면은 예 진짜 위험합니다. 저 옛날에 그래서 간염 걸렸잖아요. 간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위생에 철저히 하세요. 꼭 끓여 드시고 예 생으로 뭐 드시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그 잠깐을 못 참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하게 잘 보신 후에 좀 이렇게 지켜본 후에 드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해물파전과 김치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어머 블랙박스. 자, 블랙박스 드리겠습니다. 예, 블랙박스 드릴 테니까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예, 노래 한 곡 듣죠.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라이언 하트.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대감집 곡간 열렸네. 자, 블랙박스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0554님입니다. 여기는 경산 진량인데요. 예, 진량인데요. 비는 안 오고 습도만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예요. 이 상황에 만두 빚고 찌고 땀이 줄줄 그래도 돈 벌어야죠. 라디오쇼 들으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더운데, 이 더운데 만두까지 찌고 빚고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특히 또 이렇게 저

제철소에서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진짜 찜질방에 계신 분 얼마나 덥겠습니까? 불 떼시는 분들 얼마나 덥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아, 고생 많으시고요. 예, 단백질 보충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 자, 단백질 보충하는 의미에서 블랙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도움이 될 거예요. 블랙박스, 그 단백질 보충이 될 거예요. 돼. 안 되지 않아. 진짜 돼. 왜냐면, 블랙박스 발음이 안 돼. 블랙박스 드리면 그거 이제 막 달려고 막 할 거 아니야.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러면 막. 온몸이 땀나잖아. 그러면서 이제 배고파 하면서 머리 단백질 드실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이 있다니까. 예. 블랙박스 한 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노건율님이 주셨습니다. 회사에 비밀 사내 커플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찬바람 쌩쌩 부네요. 관전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비고 뭐고 스릴 만점이네요. 남 연애가 제일 재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보다 예. 화해 무드가 무르익어서 서로 좀 정말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핑크빛 그런 좀 분위기가 만들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내 커플 이렇게 좀 바라보는 재미에 가장 좋은 선물이 블랙박스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에도 찍히니까, 앞에도 찍히고 뒤에도 찍히고 다 찍히니까 이제 내 차에 있다가 둘이 지나가면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블랙박스 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블랙박스가 여유가 좀 있습니까? 예, 곽수빈님 개미 허리가 되고 싶어서 지압 훌라후프 열심히 했더니 허리에 피멍 들었습니다. 뛰면 무릎 아프고 이거라도 열심히 할라 했더만 어쩔 수 없다 못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 이게 훌라후프 잘못하면 훌라후프도 그 훌라후프 안에 그 봉 달린 거 있잖아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거 하면 허리 진짜 아파요, 그죠? 무겁기만 하고 이것도 잘해야지 못하면 허리 나간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가장 좋은 운동은 예 스쿼트예요, 스쿼트를 하루에 한 100개씩만 이를 악물고 한 100일만 해보세요. 예, 그러면 막 피곤하지도 않고. 짱짱합니다. 허벅지가 짱짱해요. 예, 그러니까 훌라후프도 하시고 스쿼트도 좀 하시고 솔직히 톡한동에게서 헬스클럽 안 가도 돼. 예, 아니 가는 게 훨씬 좋긴 한데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스쿼트하고 윗몸 일으키기만 50개 하고 스쿼트만 10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살만해요. 진짜 살만해요. 스쿼트 딱 해주면 허리 잡히지, 허벅지 좋아지지, 팔굽혀 펴기 하면은 허리, 등 이런 데가 잡히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예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들지 이제 헬스클럽 가야 좀 운동이 되는 것 같지. 예, 근데 진짜 건강만 생각하신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헬스클럽도 관계자들이 싫어하겠네요 이 제 얘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헬스클럽을 다닙니다. 저는 다녀요. 그 집에서도 스쿼트도 하고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현진님 51살 아줌마 4명이 강릉 다녀왔습니다. 강릉 맥주 축제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집하고 왜 거기 안 오셨어요? 아유 갔으면 죽었지. 갔으면 그 동네 난리 났지. 예, 제가 또 시간도 안 맞고 되는 데만 가거든요. 예, 아무튼 어제 그 치맥 페스티벌은 진짜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고 언제든지 맥주 페스티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첫 번째 선물로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이 선물 좋다. 굉장히 좋은 제품만 드리니까요. 2부에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입장, 상황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죄송합니다. 지금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는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참기름하고 들기름 세트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블랙박스도 좋은 선물이지만 막상 이제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새로 교체하는 경우 있지만 참기름 들기름은 항상 비치해둬야 돼요. 그죠? 예, 언제든지 이거는 뭐 비빔밥을 하던 아니면 뭐 부침개를 하던 뭐 하던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기름은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들기름이 진짜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들기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연들 예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린 분들한테는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 드릴 겁니다. 자, 연진아님이 주셨어요. 유럽 여행을 앞두고 네일아트랑 속눈썹 예약을 했습니다. 한국에 미 알리고 올게요. 근데 역대급 폭염이라는 말에 쿨링 물건만 잔뜩 챙기느라 캐리어가 미어 터지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민기 우리 저 함께해 준 게스트 전민기 씨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잘 다녀와라 했는데 예 그 다음날 뉴스 봤더니 폭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잘 됐다 속으로 아유 깨속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친하니까 농담삼아 이제 전민기 씨한테 그런 거고 이왕 가시는 거 근데 너무 덥다고 하니까 걱정이긴 해요. 유럽 쪽이 너무 덥다면서요. 예 걱정입니다 지금. 놀러 가서 고생하고 올 수 있으니까 예 진짜 좀 잘 좀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가는 여행일 텐데 즐겁게 다녀오셔야죠. 예 저희가 들기름 참기름 세트 드리겠습니다. 9633님 주셨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뛰어가면서 저를 퍽 쳐서 무선 이어폰 한쪽을 떨어뜨렸어요. 빗물 웅덩이에 빠졌나 어디로 갔는지 못 찾고 지금 한쪽으로만 라디오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진짜 예의 들을 게 없네 진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예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찾아줘야죠. 같이, 미안합니다 하고 같이 찾아주든지 해야죠. 그렇다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비싸요. 예. 귀에다 꽂고 다니는 거 되게 비싸요, 그거. 저도 몇 개 있는데, 예. 그거, 참.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있잖아요. 모든 거는 돌아옵니다. 자기가 뿌린 만큼 다 돌아와요. 예. 그렇게 하면은 누가 자기 거 컴퓨터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 노트북. 그리고 얘기 안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켜라. 그런 말씀. 예. 사람은 인성이 줘야 됩니다. 인성이. 인성이 우선입니다. 얼굴이고 경제력 다 필요 없습니다. 인성이 줘야 됩니다. 인성이. 예, 아시겠죠? 자, 제 고향 소식이 또 왔네요. 안유라님, 여기는 군산인데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네요. 남사친이 할 말이 있대서 지금 기대했는데 방금 문자 왔네요. 돈 좀 빌려달라고. 야,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어? 답장 보내고 나니까 씁쓸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요즘 진짜 주머니 사정이 예, 진짜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예, 쏠려 있어요. 지금 쏠려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는 거. 예. 돈을 빌려달라. 예. 저도 농담으로 조혜련 씨한테 돈 좀 한 2억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유흥비로 쓰려고 그랬더니 빵 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로 그랬어요. 예. 웃었어요. 자, 돈 빌려달라는 문자는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아니면 형제가 누구한테 그래 누가 그런 부탁을 해도 예 유흥비로 쓴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재밌지 않을까요? 별로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이트 가려고 예, 200만 원만 빌려주 마. 왜 나이트 클럽 가서 늘 놀게. 자 개그맨들 항상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유머러스 해요 뭐든지. 예 그래서 좀 가끔 재미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5879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방충망 기사입니다. 오전에 비가 안 오길래 외부에서 방충망 교체 작업하다가 갑자기 또 비가 와서 부랴부랴 정리하고 비 피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그치네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거? 일을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예. 자,

이 외부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저 가장 바쁘신 분들이 방충망 이렇게 좀 설치하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에어컨 고장 나.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점검을 좀 해야 돼요. 항상 여름 다 돼가지고 갑자기 안 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4월달 중에는 좀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거든요. 청소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에어컨도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가격이 좀 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희 그 작업실에 있는 에어컨을 띄웠어요. 제가 제 손으로 띄워서 안에 있는 필터를 빼서 물로 헹구고 싹 닦은 다음에 넣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되더만. 그거 어렵지가 않더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조립이 안 돼. 한번 뜯으면 조립이 안 돼. 그래서 한쪽이 또 떠 있어요.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되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미쳐버리겠더만. 예. 아무튼 간에 뭐 웬만한 것들은 이제 좀 집에서 좀 본인이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에 있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사람 부르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예. DIY라고 그러죠. Do it yourself라고. 예. 그 정도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선물을 바꿀게요. 한우 양곱창 세트입니다. 자, 싸이의 노래입니다. 젠틀맨.

Grandpa the Gentleman.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선물이 미어 터지는데 골든벨까지 울리면 어떡합니까? 오늘 폐업이에요 폐업? 제가 선물이 78개가 있어요 78개 자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를 좀 준비를 했어요 지난 6월 10일 제가 이런 소신 발언을 해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소신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기사를 쓰시든지 하세요 좀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신경은 안 써요 예예 예.

자, 박명수 잘생겨봤자 다 똑같이 밤 낀다. 무조건 이거 봐라 이거. 예, 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다 밤 낍니다. 그죠? 어, 참냐 못 참냐의 문제죠. 참냐 못 참냐. 예, 참은 친구들은 얼굴 혈색이 안 좋아요.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밖에 보니까 한 두 명 안 좋네요. 여기 우리 저 여성분들 두 명. 자, 문제입니다. 박명수는 남자를 볼 때 외모보다 뭘 봐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거 진짜 여성분들, 밖에 여성분 다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1번, 공복 혈당. 2번, 시력. 3번, 인성. 4번, 코털. 코털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코털도 관리 못하면 인생을 관리 못하는 거니까. 공복 혈당이냐, 시력이냐, 인성이냐, 코털이냐. 정답 보내주시고. 아, 문자번호 제가 좀 추잡스러운 얘기를 하면 밖에 있는 그 우리 여자 스태프들 별로 저를 안 좋아합니다. 딴 데 보고 있는데. 내 말이 틀린 거 봐라.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9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접이식 족욕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우 양곱창 모듬 세트, 예, 지금부터 소개하는 분 다 드립니다. 조수연님, 예, 비도 오고 장마인데 우리 집 동화뱀이 자꾸 알을 낳아요. 벌써 8알 낳았어요. 최대 10번, 20알까지 낳는다고 하는데 이젠 또 낳을까 봐 무섭습니다. 한 마리 드릴까요? 아니요, 싫어요. 예, 좋아하시면 본인이 키우시고요. 전 동화뱀을 싫어하진 않지만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 않고요. 있는 동물 그냥 잘 키웁니다. 있는 동물 잘 키우고요. 예, 그래도 야, 잘 키웠나 보다. 알을 10개씩도 낳고. 오, 그게 좀 신기하네요. 그 참 키울만 나겠다 진짜. 그죠? 예, 키울만 나겠어요. 알을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나? 만약에 이제 새끼가 나오면 그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분양. 그러니까 분양을 한번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예, 특히 어린 아이들이 키우고 싶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양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좀 좋은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성아님, 오늘 중딩 아들이 기말고사 수학 보고 왔는데요. 친구가 너는 수학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했다네요. 제 아들이 62점이고요. 그 친구가 34점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저, 개그맨 염경환 씨, 영어 사전을 딕셔너리를 찢어서 먹었어요. 외우려고. 예, 34점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상렬 씨가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딕셔너리를 찢어서 먹으면서까지 외웠는데도 34점 맞았다고 했습니다. 리얼입니다. 자, 염경환 씨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저한테. 이하나 공호님, 요즘 중년 셔플 댄스가 유행이라서 신나게 살아보고 싶어서 학원 등록을 했는데요. 하루 갔는데 다리 쥐나고 안 아프던 무릎이 아파서 관둬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셔플 댄스는 할머니도 추는 춤이라고 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뭐, 각자 또 입장이 있겠지만, 예, 처음에는 헬스클럽 가서 뭘 이렇게 들으면 처음에는 되게 아파요.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은 아프게 안, 이제 한번 운동하고 나서 집에 가면 막 아프게는 안 하죠.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셔플댄스도 이게 이제 그 토끼춤을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토끼춤을 추는 거를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도 잘 안 돼요. 예. 연습을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예. 셔플댄스. 셔플댄스로 이번에 그 우리 저 세븐틴의, 예, 우리 디에잇하고 버논이, 예, 셔플댄스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했거든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아무튼 할머니가 그 셔플댄스 잘 추면은 조회수 많이 나올 텐데. 인플루언서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예. 자, 7426님, 위층, 인테리어 공사하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우리 집 고양이, 예, 탕이랑 콩이가 두 마리구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매일 가는 에어빅 수업도 못 가고 탕이랑 콩이 엉덩이 통통 두들겨주며 진정시켜주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인테리어는 해야지. 어떡합니까? 예, 안, 인테리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이제 위에까지 다 합의서? 아, 동의서를 받아요. 다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데 뭐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만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거를 8시부터 시작하거나 7시에 시작해서 벽을 뜯으면 잠자는 사람 미쳐버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물론 그 인테리어나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찍 시작하세요. 그건 알아요. 예. 그분들은 일찍 하고 일찍 끝내야 또 주무시고 또 하니까 그런 건 알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는 그 시간을 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9시 하면 9시 하고 6시에 딱 끝내야 되는데 몰래

나방 따닥 따닥 따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또 이렇게 주민들끼리도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 시간은 꼭 좀 지켜주시고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잘하고 계시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 막 주말에도 공사하고 막 그랬지 요즘은 주말에도 공사하면 안 돼요 예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요 사마나 사사님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아, 오늘 새벽 5시, 저도 잠깐 하이라이트 봤는데, 브라질, 노르웨이 월드컵 경기 보고 다시 늦잠 자서 이제 출근합니다. 아빠가 카운터 보고 있는데, 보류자는 웁니다. 아빠 좀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야, 진짜 재밌더만. 야, 그 친구가 누구더라? 머리 묶고 있는 애가 홀 뭔데? 홀어머니. 혼란. 예, 아씨, 혼란스럽네요. 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손흥민도 그만큼 하거든. 미치겠네,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 양곱창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두 친구입니다. 우리 세븐틴의 버논 DA의 노래입니다. Sing a song. 이거 셔플 댄스 한번 들어보세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1: 금비.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골든벨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번 인성입니다. 인성. 예, 제주도 호텔 숙박권 받으실 골든벨 9000번째 당첨자 유효현님이고요. 그 외에 아차상은 방송 끝나고 라디오쇼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댄스로 좀 많이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아, 갑자기 비가 올 수 있으니까요. 우산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가 강하게 내렸다가 잠시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도로 상황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하천 주변 도로는 가급적 우회하시고 기상상황과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서초터널을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에서는 여전히 5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계양나들목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대소나들목 진출램프에서 있었던 사고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창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2일대 6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람만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1: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0: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중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2: KBS 2TV에서.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댕댕이 키우면서 날씨에 신경을 쓰게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비 오면 산책을 못 나가니까요. 농사를 짓거나 과수를 키우는 분들한테 이 날씨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됩니다. 가족이 밖에 현장에서 일하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 또 비가 쏟아져도, 또 칼바람이 불어도 애간장이 타죠. 날씨에 민감하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댕댕이든 밭의 작물이든 밖에서 일하는 가족의 안전이든 뭐든지요. 전국이 장마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세요? 비가 내려도 마음만은 쾌청하고 뽀송뽀송하고 맑은 날이길 바랍니다.

7월 6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첫 곡은 미국의 가수고 기타리스트인 쟈니 리버스의 노래 Summer Rain이었습니다. 여름비죠. 여름비 내리던 날 우린 사랑에 빠졌고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0: 비가 오면 아직도 당신이 생각나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뭐 날씨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있죠. 특히 비. 예, 그죠. 눈에 대한 추억도 물론 있겠죠. 박경숙 씨, 쟈니 리버스 여름비 오랜만에 들어요 하셨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조혜영 씨는 안산인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어요. 제육볶음 먹으며 백뮤직 들어요. 현은서 씨, 제주에 계시는군요. 비가 그치고 해가 쨍 하얀 구름이 높게 떠 있다고요. 해가 눈부시다고 하셨는데 제주가 참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네, 장마 시작 전부터도 비가 많이 왔죠. 지금 이곳 여의도 창가 스튜디오 바깥은요, 엄청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석원 씨는 천안 계신데 햇살이 가득합니다. 고혜경 씨 창원이군요. 비가 왔다가 햇볕 쨍쨍했다가 지금은 흐림이라고. 아무래도 장마가 그렇죠. 고광철 씨, 형님 여기 진해는 아침까지 비가 흩날리더니 지금은 햇님이 반짝. 무지하게 덥습니다. 헉헉 하셨네요. 그래요. 비가 온다고 해서 최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비 내릴 때 잠깐 시원했다가, 그죠? 비 그치면 다시 더운 날씨 되고 습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DJ 천이가 산뜻하고 기분 좋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두 주 동안 애청자 감사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 오늘은 수박 주스를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쏘겠습니다. 자, 밖에는 장마철, 백뮤직은 수박철이죠. 가볍게 참여하시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주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는요, DJ 천이가 언제 라이브 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생일 축하곡 들으면서 Blue Eyes Crying in the Rain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 노래 라이브로 지금 통계다 라이브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선물이 돼야 될 텐데 2부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DJ 천이한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해 주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디 로퍼의 목소리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네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배우인 신디 로퍼의 The Goonies are good enough. 그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그 해적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 가족 어드벤처 영화였죠. The Goonies의 주제가. 그 전 노래는 미국의 보이그룹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였어요. 우리 사이가 멀어졌지만 힘들어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462님이 백디 방금 영국이랑 멕시코 경기가 끝났는데요. 혈전이었고 월드컵 역사에 남을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재밌고 쫄깃쫄깃했어요 하셨네요. 예, 저도 좀 보다 왔는데요. 야, 이 강팀끼리 붙으니까 그죠. 잉글랜드하고 멕시코하고 3대2로 잉글랜드가 이기고 이제 8강에 들어간 거죠. 8강에 지금 모로코하고 잉글랜드, 프랑스, 노르웨이가 지금 선착을 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미국과 벨기에, 아르헨티나, 이집트, 스위스, 콜롬비아. 여기서 이제 4강이, 이제 4강이 또 이제 해서 8강이 되면서 또 그냥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겠죠. 아유, 우리도 좀 한 경기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 그죠? 재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인백션의 백미지. 오늘 수박, 여러분, 무한 방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박 주스. 아, 수박을 무한 방출이 아니고 수박 주스입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박 주스예요. 9988님, 백디, 점심시간인데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여의도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이표숙입니다. 아유, 가까운 데 계시네요. 제가 수박 주스 드리겠습니다. 6425님도 드릴게요. 수박 주스. 백천님, 가뭄에 콩나듯이 사연 보내는 애청자예요. 부산 기장에서 중고 주방기기 세척하는 이채연입니다. 일할 때 늘 듣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세척 중입니다. 아유, 새 것처럼 깨끗이 빨아서 이제 파시겠네요. 수박 주스 드리고요. 김수정 씨, 밖에 4살에서 5살 남자아이가 출근하는 아빠 차 옆에 서서 가지 말라고 엉엉 웁니다. 아빠가 얼마나 좋으면 아빠의 발이 안 떨어지겠어요. 차는 떠났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너무 서럽게 울고 있어요. 제가 다 슬프네요. 혼자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엄마가 있겠죠. 수박 주스 제가 보내드립니다. 저도 슬프네요. 1173님, 저는 땅속에서 근무하다 보니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라디오를 통해 전해 듣곤 합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아, 현장에 계시는 모양이군요. 수박 주스 제가 선물로 역시 보내드립니다. 한 분 더 드릴까요? 김미정 씨,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새내기예요. 회사에서 조심히 조용히 듣고 있어요. 사장님 현장 가고 직원들은 밥 먹으러 갔어요. 집중이 잘 돼서 좋습니다 하셨어요. 네, 김정 씨 수박 주스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박 주스 무한 방출합니다. 사연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참여 샵 1061로 보내시거나 콩 게시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씨가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청하셨죠. 아일랜드의 보이밴드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사람들이 뭘 하든 널 믿고 사랑할 거야. 이어서 홍영미 씨가 청하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시일의 노래 이어집니다. Kiss from a Rose. 너의 사랑으로 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자, 보이존 No Matter What, Seal, Kiss from a Rose.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7842님, 아이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근데 매번 중국집 가서 사 먹기엔 기름도 걱정되고 MSG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죠. 유기농 생면 사와서 고기 볶고 양파 볶고 소스 만들고 하여간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한 입 딱 먹고 진지하게 그럽니다. 엄마, 짜장면은 나가서 사 먹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래요. 사랑과 건강은 유기농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봐요. 허탈해서 웃어요. 밖에서 자주 먹는 음식은요, 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짜장면, 뭐 스파게티, 떡볶이 7천 가지가 넘어요. 이나윤 씨, 아점으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계란 두 개를 꺼내놨거든요. 근데 다 먹고 생각났어요. 싱크대 저쪽에 계란 두 개가 땀이 송글송글 맺혀서 다섯 곳이 서 있네요. 그래도 라면이 맛있었으면 됐죠 뭐. 다시 땀을 닦아서 아무도 모르게 냉장고에 넣어야죠. 7337,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자리에 앉았다가 내릴 정류장이 돼서 급히 내렸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손에 들린 우산이 제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 우산은 좌석 옆에 두고 내리면서 앞사람 우산을 무심코 들고 내린 것 같더라고요. 같은 검은색이라 헷갈렸나 봐요. 다행히 버스 종점이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다음날 찾아갔죠. 제가 잘못 가져온 우산을 분실물 센터에 맡기고 혹시나 하고 제 우산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우산은 비 오는 날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맑은 날에 가장 많이 찾는다.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가.

봐요. 허허, 그냥 웃죠. 맡기시고 찾으시고. 아, 두 분 다 멋진 민주시민 인증입니다. 3005님, 어제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남편한테 전화했죠. 자기야, 나 머리 커트했다? 했더니 남편이 글쎄, 그래? 이제 이뻐졌겠다? 이러는 거예요. 뭐? 이제? 이제 이뻐졌겠다? 아니 무슨 말이 그래? 했더니 그제 그게 아니고 하면서 당황하네요.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내한테 말 예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침묵으로요. 어이없지만 웃어요. 최상위 포식자한테 말 잘못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네요. 다시는 그럴 일 없겠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래퍼죠. 제이크 밀러가 노래한 루머스, 소문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문은 신경 쓰지 않아. 중요한 건 너와 나지. 네. 사 먹는 게 최고인 건 엄마도 안단다. 이현주 씨. 그렇죠. 근데 그 밖에서는 그 MSG도 들어가고 이제 아무래도 그죠. 또 그 파는 그쪽 집만의 또 비법이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이 민간인들이 당합니까? 원혜진 씨 이제 이뻐졌겠대. 아유 저 같아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을 듯.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볼썽사나웠던 얘기인가요? 사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멘트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2066님 여기 형님 울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음악 맛집 부탁해요. 친구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네요. 제 아들은 4살인데 아유 하셨습니다. 왜요? 이쁠 때죠. 2066님 수박주스.

오늘은 양수리에서 15년 되고 35만 킬로미터나 탄 차량을 안산까지 빗속을 뚫고 탁송 갑니다. 이곳 양수리는 비는 그치고 먼 산 너머에 비구름이 옮겨가는 것이 운치 있어 보입니다. 오, 멋지겠다. 오후의 평화를 책임지는 백디 되시길 바라며 음악과 재미있는 말씀 드리며 가겠습니다 하셨네요. 양수리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신다고 그래? 안산 그렇게 멀진 않죠. 네. 제가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 감사합니다. 9470님 저는 병원 야간 근무 끝나고 팀원들과 같이 강릉 가고 있어요. 떠날 땐 비가 억수로 오던데 지금 문막 지나고 있거든요. 여기는 구름 조금 꼈어요. 질 여행하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군요.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모처럼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9470님한테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박 주스 무제한으로 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1061 샵 버튼 누르시고 1061로 문자 하실 수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참여. KBS 어플 콩을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소연 씨가 머레이 캐리어 보이스 투 맨의 One Sweet Day를 청하셨죠. 빌보드 차트에서 뭐 10몇주 동안이나 1위를 했었죠.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를 대표하는 디바죠. 머레이 캐리. 그리고 미국의 전설의 리드맨 블루스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 투 맨이 노래하는 One Sweet Day. 이게요, 늦어버렸지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너무 그립지만 언젠가 우린 하늘에서 함께할 겁니다. 먼저 떠난 사람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머레이 캐리, 보이스 투 맨, One Sweet Day.

0: 순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문서연 씨가 사흘째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백디 꼭 소년 같아요. 멋집니다. 하셨어요. 모레 캐리와 보이스투맨의 원 스윗 데이 청해서 들었고요. 김다혜 씨가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청하셨죠. 백디 오늘도 서아랑 출첵 완료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서의 첫돌이에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아유 그렇군요. 서아랑 같이 있겠군요. 아,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이게 2017년에 발표된 러브송인데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어디든 비 오는 파리처럼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라는 노래였고요. 장재우 씨가 오아시스의 원더월 청해서 같이 들었죠. 멕시코, 잉글랜드의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가 승리했어요. 그죠. 3대2로. 케인이 아주 열일했어요. 풀타임 소화한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하고 한솥밥 먹던. 오아시스의 원더월 틀어주세요. 최윤영 씨도 승리팀 응원과 떼창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하셨죠. 이 잉글랜드 팀이 이길 때마다 팬들하고 선수들이 이 원더월을 부르면서 막 축하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첫 장면에 인트로 부분에 기침 소리 나잖아요. 방성경 씨가 원래 그런 노래인가요? 하셨는데 이게 그 전 트랙, 그러니까 Roll With It이라는 노래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NG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 편집할 때 잘못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원더월에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네, 원더월이라는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자, 인백션의 백뮤직. 이분들께 모두 문서연 씨, 김다혜 씨, 장재우 씨, 최윤영 씨한테 수박주스 드릴 거예요. 백뮤직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수박주스 당첨됐어요 하는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2부에도요 계속해서 선물 나갑니다. 그리고요 주스보다 조금 달콤한 선물 DJ 천이 라이브도 2부 시작하자면 있어요. 자리 뜨시면 못 듣습니다. 워낙 빨리 끝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1부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밴드 원 리퍼블릭의 리더죠. 라이언 테더와 미국의 힙합 일렉트로닉 그룹이에요. 모든 멤버가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Far East Movement가 노래하는 Rocketeer라는 노래인데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자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소강 상태의 등곳이 많습니다. 하늘이 대부분 흐린 가운데 습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상되는데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강하게 쏟아질 땐 시간당 20에서 30mm가 집중되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뒤로 소래터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나들목 진입내부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월곡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 강원권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금천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제가 아주 짧게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올리비아 뉴튼 존의 블루 아이즈 크라잉 인 더 레인을 그 8796님이었을 거예요. 생축성 부를 때 그 시작 부분이 올리비아 뉴튼 존의 블루 아이즈 크라잉 인 더 레인 같다고 언제 정식으로 불러주세요 하셔서 일단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원영애 씨는 라이브는 비전스가 제 음색에 맞는다고 또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라이브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아, 이 노래가 아주 좋았다 싶으신 분들은 위내시경검사 받아야 됩니다. 조금 연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입니다. 네. 김정희 씨도 오 백디 라이브다 하셨고 조화금 씨 백천 오빠 노래하는 거 맞죠? 아이돌 같아. 이지선 씨가 형도 가수였수. 네. 최현주 씨 우유빛깔 임백천. 설점식 씨 바비야 우리 백천님 가수 맞지? 유정남 씨가 내 인생 최고의 곡이라고요. 오 진짜요?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사실 그 넘사벽이죠. 그나저나 헤이 바비 하고 불렀는데 진짜 바비가 오고 있다죠. 그 9호 태풍 바비가 발생해서 지금 북상 중이라네요. 아무래도 뭐 장마철에 항상 여름에 있잖아요. 태풍 몇 개는 지나가야죠. 태풍이 우리 한반도로 직접 오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장맛비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이래저래 날씨가 우리 마음을 좀 바쁘게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피해 없도록 날씨 정보 미리미리 잘 챙기시고요. 마음만큼은 좀 눅눅해지지 않도록 이 음악이라는 이름의 제습기를 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감사 주간을 맞아서 지금 시원한 선물 오늘 수박 주스 데이잖아요. 뭐 10잔 20잔 한도 없이 지금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어요. 1부에 이어서도 계속 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인사만 건네주셔도 돼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 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0: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노래 두 곡 들었는데요. 먼저 들은 노래는 영화 주제가였고요. 지금 끝난 노래는 TV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보손이 노래한 One in a Million. 5853님이 청했죠. 우리 모두 같이 들었네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겐 오직 당신뿐이에요 라는 노래였고요. 아, 미국 가수 조 스커버리가 노래한 Believe it or not. 믿기 어렵겠지만 꿈을 믿으면 현실이 될 수 있어 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과 함께하고 계세요. 노재옥 씨가 수박 주스 준비된 거 있죠? 거기

이 백디도 한잔 하세요. 제가 쏘는 거예요. 노재욱 씨. 예, 받은 걸로 할게요. 재욱 씨한테도 제가 수박 주스 드리겠습니다. 9745님, 백디 1학년 딸이 비 와서 이제 놀이터 못 간다고 집에서 만들기를 하겠대요. 인형을 뜯어서 솜을 다 꺼내놓고 말랑이를 만들어요. 꺼내놓은 솜을 보니까 숨이 턱 막혀요. 이번엔 말랑이 지옥이 시작된 건가요? 요즘 친구들이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도 이 뭔가 스트레스 해소용이죠.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거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이 있잖아요. 고무처럼 그런 거. 그런 거를 막 주무르면서. 근데 이게 안에 소음이 들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SMR 이런 거 즐기더라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거나 또 뭐 청소년들도 물론이고 아무튼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ASMR도 제가 찍어봤습니다. 곧 이제 유튜브를 공개할 텐데요. 8월 말쯤에 론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8745님한테도 제가 수박 주스 드리고요. 1209님, 저는 대학 기숙사에서 세탁 청소 관리하는데 학생들 방학이라 조금 여유 있네요. 아유, 그랬군요. 아주 텅 비었겠습니다. 그죠? 아이들 그 막 재잘거리는 소리, 여러 가지 소음 다 없고 조용하겠네요.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며 일하고 있는데 음악이 하나같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1209님, 아이들이 방학인데도 열일하시는 우리 1209님한테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5003님, 여기 남양주 퇴계원이에요. 오전에 주민센터에서 운동하면서 자주 듣는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인지 체력 단련실에 사람이 거의 없네요. 여든 되어 가시는 부모님께 전화 드려봐야겠어요. 비 내릴 땐 집에 계시더라고요. 얼른 뽀송뽀송 상쾌해졌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예,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세요. 김하진 씨, 수원은 갑자기 비가 퍼부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 꼭 영화 촬영장의 특수효과 날씨 같아요.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장마 기간은 어디나 그런 거 그러잖아요. 하진 씨한테도 제가 수박 주스 드리고요. 자, 오늘 수박 무한 방출입니다. 박지은 씨한테도 드릴 거예요. 백디, 가족들은 학교 가고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서 재택근무 중이라 에어컨도 안 켜고 창문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락가락해서 비 오면 창문 닫으러 뛰어가고 비 그치면 창문 열고 왔다 갔다 뭔가 계속 바빠요. 그냥 에어컨 켤까요? 하셨어요. 아유, 키세요. 네, 꿉꿉해지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그죠? 뭐 이를테면 한 시간 뭐 이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들면 좋잖아요. 박지현 씨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세 곡 쭉 이어듣고 갑니다. 0390님이 영국 밴드죠. Dire Straits의 Money for Nothing 청하셨어요. TV에 나오는 저 락스타들은 쉽게 돈 버는 것 같아. 아우, 나는 힘들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다 누구나 힘들죠. 그리고 김춘자 씨가 청하신 이거는 유머 락이에요. Tenacious D의 Baby One More Time. 이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원곡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 배우 잭 블랙하고요. 카일 게스라고 잭 블랙의 친구입니다. 기타리스트고 이 사람은 가수고 역시 코미디언이에요. 두 사람이 아주 에너지 넘치게 재밌게 불렀어요. 테네이셔스 D의 Baby One More Time. 헤어지고 너의 소중함을 알았지.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어서 미국 밴드 Fall Out Boy의 I Don't Care. 남들이 뭐라든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자, Dire Straits, Money for Nothing, Tenacious D의 Baby One More Time, Fall Out Boy의 I Don't Care.

오후에 듣는 락 음악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죠? Fall Out Boy가 노래한 I Don't Care, Tenacious D의 Baby One More Time, Dire Straits의 Money For Nothing. 세 곡 쭉 이어듣고 왔네요. 임백천의 백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라디오 주파수는 FM 106.1MHz입니다. 106하나요. 그 밖에 다른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깔아놔주세요. 아주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생일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 라이브 할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불렀다면은 생축송은 조금 적극적으로 불러드리죠. 여러분들 축하하는 노래니까요. 박영택 씨, 32년 전 오늘 막내딸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청 더워서 몸조리를 잘 못해서 비 오면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아유, 그러셨구나. 아이는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외출했어요. 이수진, 생일 많이 축하한다 하셨고, 알겠죠. 32살 딸인데. 박미정 씨,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었네요. 근데 별로 섭섭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이젠 뭐 생일이라는 게 그냥 평일, 그저 평범한 하루 같아요. 다만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해탈하셨네요. 김경순 씨, 이소영님, 시어머님, 박복자 만자 여사님, 92세 생신 축하해 주세요. 백천님 하셨네요. 그리고 4314님은 송영숙 여사님 칠순 생신이세요. 영숙 씨 사랑해요 하셨고, 9401님은 아내 김인숙의 생일입니다. 이문규예요 하셨고, 6762님은 남편 김봉현 씨 생일이에요.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다 완쾌됐어요. 뜻깊은 생일이죠. 함께 축하해 주세요. 아유, 그러셨구나. 가족들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7951님은 딸 소현이, 6539님은 아들 성우 씨 생일, 5691님은 사위 조성목 씨 생일, 7518님은 남편 허정구 씨 생일을 축하하셨어요. 서방 고마워,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축송을 불러드려야죠. 네.

강숙 씨, 인숙 씨, 봉현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이소정 씨가 카펜터즈의 Goodbye to Love 청하셨죠. 일요일에 항상 임진모 쌤 나오시는 코너를 듣다가 이제부터는 점심에 평일 본방도 챙겨드려야겠어요. 회사 점심시간 1시부터 2시 딱이네요. 노래도 처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소정 씨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남매 듀엣이죠. 카펜터스. 이제 사랑과는 작별합니다. 사랑은 늘 나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라는 노래예요. 카펜터스 Goodbye to Love.

이소정 씨가 카펜터스의 Goodbye to Love 청하셨고요. 이소영 씨 청한 음악은 팝의 황제죠. 마이클 잭슨 Human Nature였습니다. 마잭의 Human Nature 언제 들려주세요. 백디 하셨죠. 네. 저 불빛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은 너를 만나고 싶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선 씨가 리언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을 청하셨어요. 미국 컨트리 가수죠. 리언 라임스. 영화 주제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요테 어글리 보셨다고. 예. 이 밤의 설렘 숨길 수 없어요. 달빛 아래서는 결국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강희선 씨, 이소영 씨, 이소정 씨한테 역시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오늘 뭐 수박 주스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내일도 선물 있어요. 2328님은 혼밥 중입니다. 혼자 먹으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메뉴를 고를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어요. 스티비 원더의 My Sherry Amour 네, 청하셨죠? 역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드세요. 늘 널 사랑하고 있어. 지금은 함께할 수 없지만 넌 나한테 언제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노래예요. 스티비 원더 My Sherry Amour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떠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3670님이 백디 저 처음 사연 써봐요. 어릴 때부터 팬인데 벌써 40대 애 둘 엄마가 됐네요. 자주 올게요 하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40대 되니까 어떤가요? 네, 아이들 잘 키우고 계시는군요. 우리 이윤순 씨 헬스장에서 런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인백션의 백뮤직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동에 도움이 되시나요? 4008님 점심에 백디 목소리 반찬 추가하고 먹으니까 더 맛나네요.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반찬이 됐군요. 김선희 씨 백디 카드를 어디 뒀는데 여기에 잘 둬야지 하면서 뒀는데 찾으려니까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집안 어딘가에 있긴 할 텐데 어디 뒀을까요? 카드는 지갑에 카드가 있을 곳은 지갑 아닌가요, 선희 씨? 잘 찾아보세요. 그거 혹시 또 돈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노재옥 씨는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신다고요? 아유, 두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제작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노재옥 씨 치료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엘리아니 엘리아스가 노래하는 러닝이라는 노래입니다. 엘리아니 엘리아스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고 피아니스트입니다. 난 상처가 두렵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달려갈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내일 화요일 날 12시에 인맥션의 백뮤직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서울엔 오전부터 소강상태에 들어 비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빗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에서 안성까지 1차로 막고 작업이 한창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평 부근 2, 3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라서 차로 변경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 5차로에 승용차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중동에서 송내까지 속도가 더디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2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최지혜님께서요. 은디,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 등교 준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행복해.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월요일이 정말 행복하다. 이러는 거 있죠? 완전 충격. 근데 그 모습이 너무도 예뻐 보여서 저도 억지로 외치면서 출근했습니다. 아, 나도 사장님과 부장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혜님, 정말 행복한 거 맞으시죠? 네, 지금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고 계신 거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덥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 와 좋다, 멋지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번 주는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와, 월요일이라서 너무 좋다. 아직 2시밖에 안 돼서 너무 좋다. 우리 반짝이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정말 찐으로 아이 좋아라.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유, 시작하면서 최지혜님 초등학생 아들이 등교 준비하면서 아 행복해.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크, 너무너무 진짜 이 말 들으면 저는 너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싹 놓일 것 같은데 아, 방성경님께서 그 마음 영원하길. 우리 딸은 학교 가기 싫어해요. 학교가 왜 싫어졌을까요? 최미란님께서 저도 주말보다 보라로 우리 예쁜 응디 볼 수 있는 월요일이 더 좋아요. 응디를 본 날과 안 본 날 행복 지수 차이가 심해서. 진짜예요. 아 정말요? 아, 저를 보고 안 보고 또 하루가 이렇게 또 달라지시는구나. 신계수님께서 우리 손녀 지은이도 회사 가서 참 좋다는 소리 했으면 좋겠네요. 회사는 근데 학교는 어찌됐건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뭐 노는 시간도 있고 뭐 매점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재밌을 수 있는데 솔직히 회사는 우리가 뭐 즐겁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즐거울 수도 있죠.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할 수도 있지. 내 능률이 오르고 막 일하는 게 막 내가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즐거울 수도 있어.

없어요. 이원호님께서 그래도 회사 오면 시원은 하네요. 전기세 눈치 안 봐도 되고요. 어, 이건 또 이것도 있죠. 빵빵하게 에어컨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자, 반짝이분들 내일부터요. 내일입니다.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죠? 석 달에 한 번씩 응디가 바짝 긴장하는 거. 근데 저도 즐기려고요. 우리 애청자분들을 사랑하는 시간이니까. 자,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이번에도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요. 애청자 주간 맞아서 여러분들 사랑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청자 주간 맞아서요. 요즘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들은 거의 다 뭐 은비트에 총출동 해주시거든요. 오늘 2부는 성례 씨와 황윤성 씨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에녹 씨 나오시고요. 목요일에는 솔지 씨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요. 바로 이벤트 진행할게요. 바로바로 트로트 속 보물찾기 숨은 소리를 찾아라. 요거 설명 잘 들어야 되거든요. 학창시절에 왜 보물찾기 한 번씩 해보셨죠? 바위랑 막 풀숲에 사이사이에 쪽지 숨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어떠한 노래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어떤 보물이냐고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가 소리. 아가 웃음소리예요. 이 소리가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웃음이 절로 나는 아가 웃음소리. 은비트 1부를 들으시다가요 이 아가 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들리면 그 순간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에 아가 소리 들렸어요 하면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보물찾기 정답은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발표합니다. 자,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1: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안성훈의 좋다였어요. 반짝이 분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건데요.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와,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만나봅시다. 강희주님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노력 저도 해보렵니다. 우리 응디가 제일 예뻐요. 50대 중 최고 이쁜 반짝이가? 희주님은 50대 중 제일 이쁜 반짝이. 저는 40대 중 제일 예쁜 응디. 강정님님께서 응디, 응디는 습한 날씨도 뽀송하게 말려주는 저만의 제습기랍니다. 크. 제가 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또 비유법.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 크, 뽀송하게 말려주는 이 여름의 제습기만큼 응? 좋은 게 없어요. 제습기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응, 제습기 틀어놓고 나갔다 오면 뽀송하게 말려있는데 집이 얼마나 좋아요. 김영수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오늘 응디와 이름이 같은 중3 딸 가은이 기말고사 첫날이라 아침 일찍 차로 데려다 줬어요. 응디처럼 흥이 많은데 공부하는 멀리하는 우리 딸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자. 이제부터 그 난이죠. 에, 아유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자 이러면 이제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하는 애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자 이러면 이제 공부하는 조금 거리

이거 뭐, 예, 괜찮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예, 이제 또 시험 끝났다고, 그죠? 나중에 되면 시험 끝났다고 또 놀러 다니겠지. 손혜정님께서, 응디 출첵해요. 아버지께서 가게 오픈했는데 하루 종일 노래 들으시면서 일하신다길래 응디 방송 들으라고 주파수 맞춰줬어요. 아빠가 응디 방송 신난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가은입니다. 오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대박 나세요. 진짜 대박. 정말 그냥 손님이 그냥 에? 쏟아지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짜이 분들 사연 만나볼 건데요. 자, 과연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래 들으시다가 아기 소리 들리면 그 노래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송가인의 오늘같이 좋은 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송가인의 오늘같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오신 김에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이현정님께서 2부에 성리가수님 나온다고 해서 회원가입하고 오랜만에 라디오 청취자가 되어봅니다.

우리 또 성리 씨 덕분에 은정님을 만나게 됐네요. 오신 김에 예. 성리 씨 노래도 오셔가지고 신청도 또 해주시고 다른 노래도 또 들어보시고 놀다 가세요. 매일매일 오셔서. 2114님께서요. 저 지금 전화 한 통 받고 가슴이 설렜어요. 자양동에 오픈한 지 3개월 된 미용실인데 연예인 한 분이 염색할 오신다고 예약했거든요. 오예 오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쁜 컬러 나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에 떨려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군데요? 아 이것도 말로 할 수도 없고 누굴까 누굴까 자양동? 자양동에 사시는 분 누굴까요? 아 염색하러 오신다고 무슨 염색 무슨 염색 하세요? 밝은색?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입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쵸? 유형아님께서 남편이 자기 카드 쓰라면서 쿨하게 주길래 좋아했는데 제가 결제만 하면 5분 안에 전화가 옵니다. 뭐 샀어? 얼마 나왔어? 하고 말이죠. 카드는 제 손에 있는데 사용 권한은 남편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준 건지 안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카드 줬으면은 쿨하게 그냥 쓰는 것도 냅두시지 뭘 그렇게 또 문자 갈 때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샀는데 이거 어딘데 이거 뭔데 뭐 샀는데 여기서 뭐 왜 그러세요? 그냥 뭐 그거 뭐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알려고 주셨구만. 에이 정말. 편하게 좀 쓰게 해줘요. 전화 올까봐 심장 떨려가지고 마음껏 뭐 사겠어요. 9587님께서 응디 장마철이라 많이 습하네요. 몸도 처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양배추 수확합니다. 2시간 동안 트로트 들으면서 화이팅 할래요. 양배추. 저도 양배추 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아유, 장마철이라서 이제 좀 습하죠. 비가 이제 쭉 계속 온다고 되어 있던데 일기예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산을 꼭 챙겨 다니세요. 아 진짜 그 더운 거는 어떻게 참겠는데 습한 거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요?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화이팅이고요. 이은희님께서 고3 우리 아들은 내일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일찍 와서 거실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어요. 요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시험 기간에 쉬어야 한다는데 너무 해맑은 얼굴이네요. 시험을 잘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보통 시험 끝나고 표정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는데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표정이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 수고했어요. 좀 쉬세요. 자, 노래 듣고 왔어. 우리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임영웅의 무엇이 중헌디 듣고 올게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요즘 나의 유일한 낙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우리 사랑스러운 서윤이를 보는 거야. 서윤이가 누구냐고? 누구야? 나의 사랑스러운 엔젤 천사지.

0: 아, 왜 전화 안 받지? 아, 빨리 목소리 듣고 싶은데. 우리 천사 목소리 들으려고 퇴근도 일찍 했는데. 받아라, 받아라. 우리 천사 전화 받아라.
1: 여보세요? 탄토!
0: 서윤아! 그래, 삼촌이야! 아,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았어? 삼촌이 걱정했잖아.
1: TV 보고 있었어. 근데 지금도 TV 봐야 돼. 그래서 빨리 끊어야 돼. 탄토, 무슨 일이야? 오늘도 선물 사서 집에 올 거야?
0: 아, 그랬죠. 우리 서윤이 TV 보고 있었어. 어, 근데 오늘은 삼촌이 서윤이 집에 못 가고 주말에 갈게. 서윤이 뭐 갖고 싶어? 삼촌이 뭐 사갈까?
1: 예, 내 파워를 받아라. 흥, 그걸로 내 이길 수 없을걸. 나에게는 핑크핑크 요술봉이 있지. 이요. 우와, 이럴 수가. 내가 지나니 분하다. 세상의 편안은 내가 지킨다. 이요.
0: 서윤아, 서윤아, 저기 서윤아, 삼촌이랑 통화 중이었거든. 아무리 TV가 재밌어도 삼촌 말에 대답 좀 해줄래. 서윤아, 서윤아.
2: 아유, 서윤아, 왜 삼촌이 애가 탄다, 애가 타. 여보세요? 서윤이 지금 TV 보느라 정신없어. 그리고 너 이제 인형이랑 장난감 좀 그만 사와. 이제 서윤이 9살이라서 그런 거 그만 놀 때도 됐어. 주말인데 데이트 안 하니? 데이트 좀 해. 그게 누나 도와주는 거니까.
0: 아, 싫어. 주말에 서윤이 보러 갈 거야. 데이트는 무슨, 지금 만난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데이트하냐. 아우, 난 서윤이랑 데이트할 거야. 서윤아, 삼촌이랑 5분만 더 통화하자. 서윤아, 삼촌이랑도 좀 놀아주라. 응?
1: 안 돼, 나 지금 TV 보느라 바빠. 주말에 인형 타오면 놀아줄게, 알았지? 삼촌 안녕, 빠빠이.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장윤정의 콩깍지였습니다. 오늘은 박경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셨어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유, 조카 바보, 조카 바보. 조카가 너무 좋아서. 데이트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조카랑 놀 거야. 삼촌이 애 같아요. 에? 이민지님께서 지극한 조카 사랑이네요. 정지영님께서 사연자 조카 바보세네요. 그니까요. 김은경님께서 삼촌 애교 받아주는 조카가 어른이네요. 삼촌이 본인 좋아하는 거 알고 삼촌이랑 놀아주라. 그래서, 그리고 또 올 때 선물도 사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말에 오면 뭐 선물 사올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연기했더니 김선정님께서 9살 조카라고요. 3살인 줄 알았어요. 9살은 이렇게 말 안 하나? 제가 9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9살은 그냥 똑바로 이렇게 말해요? 따박따박하게 말해요? 9살 약간 이렇게 혀 짧은 소리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고은아님께서 목소리가 참 귀엽네요. 김명수님께서 삼촌 빨리 결혼해야겠어요. 그니까요.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는데 얼른 데이트하셔가지고는 얼른 결혼해가지고 우리 서윤이 같은 천사 빨리 품에 안으셔야 되겠는데요. 고혜경님께서 서윤이 외삼촌 조카 바보예요. 우리 집에는 딸 바보 있답니다. 그니까요. 아유, 어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예쁜데. 김혜선님께서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은디 연기 최고. 아니 여기 TV에 악당이랑 공주 나오는 거 그거 좀 잘하지 않았어요? 양미수님께서 사연자님 조카분 많이 사랑하는 게 보여요. 결혼하시면 사연자님 아이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조카도 좀 커 있지 않을까요? 지금 9살이니까. 그때 되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은 중학생 되어 있을 텐데. 아, 그때 사춘기겠구나. 보통 이렇게 조카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이 사춘기 때 삼촌 막 갑자기 낯가리면서 뭐야? 하면서 막 삼촌이 우리 애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놀았잖아. 삼촌 좋아했잖아.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사연 읽고 그 뒤에 노래 띄워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영탁의 찐이야, 박서진의 진아야.

윤희정님께서요, 매일 듣는 은비트지만 오늘은 더 좋아라. 성리 가수님 나온다니 아이 좋아라. 안녕하세요, 이정님.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빛나는 초대서 성리씨 그리고 황윤성씨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셔서 아마 리허설 중이실 거예요. 캬캬캬, 기대됩니다, 저도. 0346님께서, 비가 엄청 오더니 갑자기 햇빛이 뜨겁네요. 딸내미가 결혼 2년 만에 임신했는데 입덧 중이거든요. 두부조림 먹고 싶다 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쉬고 있어요.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출근해야 돼요. 어제 콩 깔았어요. 집에서 듣고 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결혼해서 임신을 했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엄마가 해준 두부조림이 먹고 싶었구나. 아유, 출근도 하셔야 되고 더운데. 불 앞에서 또 우리 딸을 위해서 고생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선희님께서, 아기 재우고 아기방 도배 중이에요. 선풍기 틀 수 없어서 땀 뻘뻘이지만 좋습니다.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는데 차분하면서도 흥겨운 방송이네요. 차분해요? 제 방송이 차분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오늘 좀 텐션이 떨어졌나요? 어머,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6065님께서 응디가 보내준 커피 쿠폰 잘 받았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네요. 시원하게 마시면서 일할게요. 매일 잘 듣고 홍보도 많이 할게요. 해피해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홍보, 특히 홍보,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길려원의 사랑여행.

0: 행복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응가하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합니다. 정답곡은 바로 송가인의 오들같이 좋은 날이었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 소리죠?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성리씨, 황윤성씨와 함께할 겁니다. 1부 끝곡으로 나훈아의 테스형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곳곳에서 보수작업이 한창입니다. 교통량은 많은 편이 아닌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에서 기흥까지 작업하고 양재부터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이동량이 늘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반대 일산 쪽도 장수에서 송내 지나기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금광 2터널에서 지체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이었습니다. 짜잔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을 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성리씨 황윤성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요즘 이분들 난리죠. 잘생겨서 난리, 멋있어서 난리, 기특해서 난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노래 잘해서 난리. 팬분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두 분입니다. 무명전설의 성리씨, 황윤성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0: 빵끝트.
1: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 반짝이분들 정말 또 제가 반년 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가수 성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분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첫 출연입니다. 황유성이에요. 반갑습니다.
1: 아, 힘차다. 자, 두 분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시작할 때 네. 성리 씨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아쉽게도 6일 만에 만났지만 다행히도 더 잘 돼서 만나게 돼서 반가운 은비트의 허경환 성리 씨를 모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뭐 기억나세요?
2: 네. 아, 기억 너무나죠. 너무나고요.
1: 네, 올해 첫 게스트였어요.
2: 그러니까 네. 1월 2일이었거든요
1: 문초희 씨랑 나와가지고.
2: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허경환 씨 성대모사로 그냥 빵빵 터트리고 갔는데 잘 지내셨어요?
2: 아, 너무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요새 또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요즘에도 은피트 제가 그때 나왔던 영상을 보면서 네. 성대모사 했던 게 저도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 또 되게 재밌게 잘 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네. 또 오게 되어서 너무 또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1: 아이고, 그렇게 또 해주셔야죠 인사를.
2: 아, 좀 약간 오래 지나긴 했지만 아쉽게도 아, 정말 제가 반년 만에 이렇게 은피트를 찾아오게 되었지만 다행이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은피트를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있지만 혹시나 또 보시다가 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안하네.
3: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1: 잘하죠.
2: 불안하네 정말.
1: 아, 근데 약간 약해진 것 같아. 저번에는 더 텐션이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 예, 응, 이게 예. 제가 많이 예. 영상 많이 봤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아쉽게도의 그 톤을 예.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다행히. 아~ 제가 그때
1: 수정됐구나. 있었어요.
2: 그러니까 아쉽게도 할 때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처량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 그때 아쉽게도.
1: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데?
2: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1: 좀 방정 맞아 보여가지고.
2: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아~ 사람이라. 아쉽게도. 아~ 다행이다. 이렇게 약간. 아~ 높낮이를 아~ 주는 스타일.
1: 밀당을 해야 되는구나.
2: 그렇죠. 디테일하다.
3: 아~ 밀당을
2: 믿어.
3: 아, 밀당.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황윤성 씨는 아쉽게도 우리 은비트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경연 프로그램 이슈로 그럴 수도 없었고 맞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3: 다행이다.
1: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박수! 와~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3: 늘 이렇게 너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자주 봤었는데 네. 보면서 진짜 꼭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우!
2: 아, 근데 윤석 씨 네?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1: 아, 형이 긴장하셨어요?
3: 너무, 형이 너무 활약을 너무 방금 많이 해가지고
1: 아, 아니에요.
3: 불안하네.
2: 아니, 라디오는 좀 떨린다더라고요.
1: 어, 맞아, 그래요?
2: 맞아. 네, 라디오 떨린다더라고요.
3: 또 생방이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맞아요.
3: 조심해야 돼요.
1: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2: 귀여워.
1: 자, 우리 반짝이분들 너무너무 환영 많이 해주시겠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네. 양미수님께서 성리님, 윤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아, 이렇게 반갑습니다.
1: 김태우님께서요.
2: 자, 김태우님께서 성리님, 황윤성님 나온다는 소식에 어제부터 기다렸어요.
3: 와우.
2: 감사합니다.
1: 김은숙님께서요.
4: 크게서 보니 제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성리님, 황윤성님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아주 크게 보실 수 있거든요.
2: 와, 네.
1: 자, 그리고 덴마크 공주님께서 꽃미남들 보니 졸다가 눈이 번쩍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와우. 6747님께서요.
2: 성리님은 내 마음을 알랑감 모르겠어요. 알랑감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3: 알랑감 모르겠어요.
1: 네. 아니, 다들 이거 응용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2: 아유.
1: 사연 보낼 때도 아유,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알랑감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면서.
2: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네.
1: 황금숙님께서요.
4: 윤성님 여자인 내 딸보다 이뻐요. 앙?
1: 윤성님, 윤성님 예쁘대요.
3: 그래요?
1: 이뻐, 네. 이뻐. 근데 좀 예뻐지신 것 같아요.
3: 진짜요?
1: 진짜.
3: 네. 아, 요즘 또 이렇게 팬분들의 사랑을 먹다 보니까.
1: 그치, 그치. 네. 그럼, 팬분들의 좋습니다. 사랑만큼 좋은 게 없죠.
3: 네.
1: 자, 2주 전에 하루씨와 이루네씨가 이미 다녀가셨어요. 무면전사 패밀리시죠?
2: 하루네씨. 네.
1: 정말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루네씨도 재밌으시고.
2: 재밌어요. 재밌는
3: 재밌어.
2: 게 맞으신가요?
1: 진짜 재밌다. 약간
3: 진짜?
1: 그, 누구야? 그, 신성씨. 아, 맞나? 약간 비슷하시던데.
3: 맞아요.
2: 조금 지치실 수 있는데.
3: 맞아요.
1: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썰렁한 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재밌게 웃어줬어요.
3: 다행이다. 다행이다.
1: 웃어줬어요.
2: 그랬으면 안 됐는데, 민영이 형이 또 그래서.
3: 그래서 더 심해진 거지.
2: 기분이 좋아했군요.
3: 그런 것 같아요.
2: 아이고, 참.
1: 무면전사 탑 세븐 멤버들이 계시잖아요.
2: 네.
1: 이 중에서 아, 개그 감각은 이 사람이 1등이다 하시는 분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3: 일단 루네 형은 아니고요.
1: 누구요?
3: 루네 형은 일단 아닙니다.
1: 저도 아니라고요?
2: 네. 저도 공감합니다.
1: 아, 진짜요?
3: 네.
1: 그리고 1등은 1등. 본인들
3: 저는 형인 것 같아요. 제가 아, 왜냐면
1: 황윤선 씨 왜 그래요?
3: 왜냐면 제가 느낀 게 있는데
2: 거짓말을 못해요.
3: 무대 쓸 때도 행복해 보이는데 누군가를 네. 웃겼을 때 네.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0: 맞아요.
3: 그래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맞아요. 웃기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3: 네.
1: 맞습니다. 아, 근데 그때 허경환 씨 흉내낼 때는 확실하게 웃겼는데 네.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3: 테스트.
1: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아, 네, 정말 네.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수다 떨면서 재밌는 시간 보낼 텐데 이 코너
3: 네.
1: 지나가야 하지만 또 우리 코너를 해봐야죠.
2: 아, 맞구나.
1: 30초 셀프 홍보 타임. 어떻게?
3: 야.
1: 황윤서 씨 들어보셨어요 이거?
3: 아,
1: 선배 씨는
3: 예.
1: 하셨었는데.
3: 네네. 아, 이거 은근히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
1: 30초 드리면 뭐 당점, 장점, 특기, 취미, 뭐 신곡 소개하셔도 되고 콘서트 얘기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3: 네.
1: 어떻게 선배님이시니까 성리 씨가 먼저 해보실래요?
2: 제가 할까요?
1: 뭐 되게 거만하시네.
3: 어, 좋은데요? 어,
1: 기세
3: 좋아, 기세 좋아.
0: 자유로운 척했는데.
1: 어, 아 자유로운 척이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자, 30초 주세요.
3: 주세요.
2: 무슨 말이 필요할까? 보세요.
3: 오,
2: 네, 성리입니다.
3: 이야,
2: 반갑고요. 은비트 너무나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또 자주 불러주면 감사하겠고요.
1: 어, 예.
2: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6월 20일 날에 성리의 OST 노래가 또 발매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0: 드라마의 OST인데요. 제목 모나리자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Gimme Gimme Gimme Gimme 나의 사랑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내 마음 불안하네.
1: 우와
2: 잘한다.
1: 오, 딱 맞췄어 30초.
0: 저번 때도 제가 딱 맞췄어요 30초.
1: 우와.
0: 그 타이밍을 보고 제가 여유롭게 들어간 거예요.
1: 어, 뭐예요?
0: 아, 저는 항상 응디 항상 공부를 하고 옵니다.
1: 우와.
0: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1: 와, 여전히 감탄이. 와, 감동이에요.
0: 보셨어요?
1: 역시
2: 선배는 다르네요.
0: 다르죠. 오.
2: 선배미가 느껴집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진짜 그 재미와 정보와 센스까지.
3: 맞아요.
1: 불안하네. 이거 개인기까지 하시고.
3: 와,
1: 6월 20일 날 OST가 나왔어요.
0: 맞아요.
1: 네, 제목이 뭐예요?
0: 제목이 모나리자입니다.
1: 모나리자.
0: 네. 그대는 모나 이게 아니야. Gimme, gimme, gimme, gimme 나의 사랑. 약간 이런 노래가 있는데 지금 좀
1: 좋아요, 좋아요.
0: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어서
1: 그럼요.
0: 예,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아 김성철님께서 멋지다 성미. 정영복님께서 성미 좀 끼쟁이.
0: 감사합니다.
1: 삼삼사군님께서 윤성님 떨지 말고 잘해요.
0: 맞아요.
4: 알겠습니다.
1: 괜찮으세요?
4: 긴장돼요.
0: 이게 윤성이 윤성의 매력이에요.
1: 아, 죄송한데요, 윤성님.
4: 네, 네, 네.
1: 저희가 아무리 보이는 라디오지만 네. 이게 기본적인 거는 음성만 나가는 라디오입니다.
4: 아, 그렇죠.
1: 그래서 이 심호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4: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너무 마이크에 대고.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어요?
4: 아, 준비됐습니다.
1: 자, 30초 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황윤성입니다. 난리야, 내 난리났어. 난리부르스란 노래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은근한 트로트 라디오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양냉면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다가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즐기고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나쁘기 때문에 적당히 먹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 황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해주세요.
1: 끝이에요?
2: 아니, 피아를 하라고요.
1: 아, 죄송한데요.
4: 네.
1: 지금까지 30초 셀프 홍보한 사람 중에 네. 무슨 말한지 하나도 모르겠는 사람 1등.
0: 역시 황윤석이었다.
4: 네. 아, 네. 쉽지 않네요.
1: 아니, 평양냉면밖에 생각나는 네. 게 없어요.
0: 평양냉면.
1: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4: 좋아합니다.
1: 와, 그거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4: 네.
1: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소주를 한 잔 좀 즐기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4: 예, 예.
2: 반주를 좋아합니다.
1: 아, 그렇구나.
0: 같이 또 반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1: 네. 두 분이서.
2: 반주팸.
1: 두 분이서는 네. 그러면 실제로도 좀 친하세요?
0: 아우, 친하죠.
2: 그럼요, 그럼요.
0: 친하고, 윤성 씨가 사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되게 엉뚱하면서
1: 아,
0: 되게 재밌고, 근데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해서.
1: 그 착한 거는 이미 가수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네, 황윤서 씨 착한 건 뭐. 아, 근데 두 분이서 또. 실제로도 이렇게 만나서 한 잔씩 하시고 뭐 그런
0: 네.
1: 사이였구나.
0: 네.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0: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황윤성 씨
4: 네.
1: 이런 성격인 줄 몰랐어요.
4: 저요? 아,
1: 네.
4: 그래요?
1: 굉장히 매력 있네요.
4: 진짜요?
1: 네.
4: 감사합니다.
1: 뭐 말도
4: 네.
1: 저는 평양냉면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말해요?
0: 평소에도 이래요.
1: 아, 평소에도 이런 말투구나.
0: 콘서트 때도 막 그러고.
1: 네.
0: 재밌어요, 근데.
1: 이은희님께서 네. 윤성님 귀여워요. 6122님께서 불안한데 매력 있네. 내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0: 맞다, 맞다.
1: 불안한데 매력 있어.
4: 아,
1: 김영원님께서 아 웃겨라. 3650님께서 평양냉면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비장하게 말한 사람 처음 봐.
0: 너무 비장했어.
4: 비장합니다.
1: 네, 네. 아주 환영합니다.
4: 네.
1: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네. 반제이분들이 일단은 두 분 라이브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0: 와우.
1: 네네. 성리 씨 먼저.
0: 저 먼저 갈까요?
1: 네, 뭐 불러주실 거예요?
0: 저가 이제 그 오늘 이 밤이라는 저의 노래인데요.
1: 네.
0: 이번에 무명전설에서 신곡 미션 때 발표했던 제 이제 노래고.
1: 좋습니다.
0: 또, 예,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반제이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사연 기다리면서 성리 씨의 오늘 이 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4: 가자.

0: 멋있어.
1: 성민 씨의 오늘이 밤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0: 아 역시 전설이 형.
1: 저기요. 네. 성민성 씨.
0: 예. 네, 왜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1: 아니 저는 이렇게 다른 가수분 두 분에서 나오는 사람 많이 봤지만. 네네. 네. 한 분 노래할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저 지금.
2: 저 팬이에요.
1: 이런 팬이에요?
3: 네, 팬입니다. 윤성 씨 때문에 실수할 뻔했어요.
1: 그러니까.
3: 웃겨가지고.
1: 아니 취임새가 뭐 사이사이마다 다 들어가니까.
0: 아 그럼요.
1: 소혜윤님께서 캬 오늘 이번 성리님 오늘 텐션 좋네요.
3: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1382님께서 황윤성 씨 같이 읽어요.
2: 회사에서 몰래 콩 설치하고 보이는 라디오로 성리님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
3: 아 감사합니다.
1: 5592님께서 노래 춤 다 잘하는 성리 씨 목 푸는 소리 들으니 말랐어하네요.
3: 너무 크게 들렸어.
2: 말랐어하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 가시면서 네. 마이크만 떨어지면은 소리가 안 들린다 생각하시는데
3: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1: 막 이런 거 다 들리거든요.
3: 죄송해요. 아, 소리 들어간 줄 몰랐어요.
1: 아, 괜찮아요. 이은희님께서요.
4: 네. 이은희님께서 좋다 좋아 박수 아, 보내주셨고요.
1: 빠님께서 네. 성리 성리 난리가 났습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4: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질문을 통해서 두 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일단 외치고 시작할게요.
0: 네.
1: 성리
0: 네.
1: 황윤성의 솔직 톡 예스 or no.
0: 예스.
1: 이거 안 맞았잖아요 지금. 아 왜 이러세요? 두 분 지금 모시고 지금 왜 이러세요?
4: 타이밍이 좀 언밸런스.
1: 진짜 언밸런스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스 or no까지

0: 빠밤인데 하 정말 네네. 어찌됐건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무명전설 탑세븐 멤버들은 각양각색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너무 다른 것 같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yes or no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1: yes
0: 다른 것 같다
1: yes
0: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2: 맞아요.
1: 그렇죠.
0: 좀 표정이 왜 이러세요?
1: 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고
0: 있어요. 너무
1: 싫어요,
0: 막? 아니요.
1: 아니요.
0: 근데 좋아요. 왜 표정이 왜 이렇게
1: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일단 네. 나이가 다 다르고
1: 맞아요.
0: 아, 나이가 다 다르고
2: 제가 딱 중앙이거든요, 나이가.
1: 맞네.
2: 중앙인데 네. 형들은 또 형들만의 그 낭만 감성이 있고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뭐 윤성이와 우리 또 영, YB가 있어요.
1: YB.
2: 네, 네. YB 분들은 많이 이제 시끄럽고 좀 장난도 많이 그렇죠. 치고
0: 네.
2: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1: 네.
2: 근데 서로 막 좋아 하는 거나 있어서 막 이런 음식 취향도 그렇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밥 먹으러 갈 때 다 막 흩어지는 경향도 많고요.
1: 오, 맞아 맞아 맞아.
2: 좀 많이 달라요.
0: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YB가 뭐예요? 영보이예요?
1: 영보.
0: 아 죄송해요. 그런 거는 좀 네. 풀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2: 아,
0: 우리
2: 예,
0: 저희
2: 예.
0: 반제분들 전화 좀 이런 네네.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2: 아, 예, 예, 반제분들
0: YB가 뭐지? 나 혼자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
2: YB,
0: 올드보이 영보이
2: 예, 예. 오비 형들은 우기는 게 이제 예. 올드보이가 아니라 예. 올가닉 보이즈라고
1: 예.
2: 유기농 보이즈 우리는 올드하지 않다
1: 그러니까
0: 아, 우리는 유기농이다, 유기농이다. 괜찮은데요?
2: 네, 그래서 올가닉 보이즈라고 맞아요. 지금 우기고 계십니다
0: 좋습니다
1: 올드라는 단어에 치를 떠세요
2: 네, 저 그래서 민감하시더라고요
1: 네, 민감하죠
0: 민감하죠 저도
1: 네.
0: 민감해요
1: 그렇죠
2: 아, 네.
1: 저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0: 그럼 성민 씨랑 황윤성 씨는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서로 닮은 부분
1: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0: 네.
1: 좀 간절함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1: 뭔가 무대를 준비하면서 뭐 연습하는 과정이나
0: 네.
1: 그게 좀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 무대를 정성스럽게 준비했구나. 간절함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간절함.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0: 네.
2: 둘이 땀이 제일 많아요.
1: 우와!
0: 아, 진짜요?
1: 맞다.
0: 지금 땀 하나도 안 흘리시는데?
2: 지금은 이제 막 움직이진 않아서.
1: 네, 맞아요.
2: 윤성 씨가 탑 1이고요.
0: 진짜요?
2: 탑 1입니다. 진짜.
1: 네.
2: 저보다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0: 진짜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땀이 많았었던 네. 거예요?
1: 저는 저기 한의원도 갔었어요.
0: 진짜.
1: 보약을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0: 아.
1: 네, 체질이에요.
0: 그건 체질이구나. 예, 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2: 진짜 예. 많아요. 진짜.
0: 그럼 막 밥 먹다가도 막 수건 들고 닦으면서 먹어야 되고.
1: 저는 여름에 막 수건 들고 다녔어요. 가방에.
2: 진짜로.
1: 네, 땀이 많아서.
0: 매운 거 먹으면 막 땀 흘리고.
1: 아, 그럼요.
0: 우리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2: 맞아요.
0: 두 분은 예. 어렸을 때부터.
1: 네. 예.
0: 좋습니다. 그러면은 달라도 이거는 너무 다르다. 우리 둘이.
1: 아, 저요? 그랬어요?
2: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0: 오.
2: 그러니까 윤성, 저도 뭐 이제 나쁘진 않고 착한데,
0: 그렇죠.
2: 윤성 씨는 네. 악이란 게 없어요.
1: 아.
2: 악이란 게 없고 이제 네. 아시다시피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1: 아이고.
2: 그러니까 사람들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다 맞춰주는 성격.
0: 아. 오케이맨, 오케이맨.
2: 네, 저는 조금 맞춰줄 땐 맞춰주는데 또 아닐 때는 좀 아니어서
1: 맞아, 맞아.
2: 좀 그 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윤성 씨 성격이
0: 아 나는 확실한 거 딱 좋아하는데 우리 윤성이 너무 착해가지고 다
2: 맞아.
0: 좋다 그러고 다 오케이 하고 막 이러니까
1: 맞아요
0: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나 보네요
2: 네. 그렇죠? 나중에 사기당할까봐
0: 그러니까
1: 아, 그러니까요.
2: 저도 전데
0: 근데 주변에 워낙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거 잡아줄 거예요
1: 맞아 알겠습니다 잡아주세요
0: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1: 네
0: 두 분 다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1: 네,
0: 아이돌
1: 네.
0: 활동 시절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1: Yes.
0: 오, 두 분 서로 알고 있었어요?
1: 알고 있었죠.
2: 너 알고 있었어.
1: 알고 있어요.
0: 누가 선배예요, 그러면?
1: 너무 유명.
0: 언제 데뷔하셨나요, 황윤성 씨?
1: 제가 15년도 5월 7일 날 데뷔했습니다.
0: 정확한 날짜. 예, 네, 그리고 성민 씨.
2: 제가 17년도 10월 12일 날.
0: 그러면은 황윤성 씨가
2: 제가 후배네요.
0: 그러네요. 선배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전혀 선배인 척도 못했던 착해가지고
2: 선배님이죠.
0: 네. 그러네요.
1: 아, 그러네요. 네.
0: 성민 씨는 레인즈라는 그룹에서 메인 보컬이었고요.
1: 네네.
0: 윤성 씨도 로미오라는 그룹에서 네. 메인 보컬.
1: 맞아요.
0: 두 분 다 메인 보컬로서 좀 통하는 점이 있겠네요.
1: 근데
2: 많죠.
1: 성민 형은 너무 신기한 게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니까 메인 댄서급으로 잘 추니까
0: 네.
1: 헷갈려요.
0: 뭐가 헷갈려요?
1: 형은 뭐예요?
0: 뭐가 뭐예요? 뭐예요?
2: 저요? 저는 그냥 예, 다 했어요 근데
1: 그러니까
2: 예, 춤도 지금 운이 좋게 그때도 네. 센터에서 많이 막 춤을 췄었고
0: 네, 너무 신기해요 네, 네.
2: 메인보컬로 맡았었고
1: 네.
2: 근데 그 윤성씨와 제가 이제 같은 아이돌 출신으로 메인보컬이 통하는 게 되게 많은 게
0: 네.
2: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경연을 할 때 특히나 네. 무대를 할 때 저희에게 춤을 요구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0: 맞아요
2: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0: 네.
2: 저희가 또 겪는 고충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1: 네.
2: 서로 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그래서 좀 더 친해졌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춤을 추는데 라이브도 그대로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2: 그 점이 와 되게 힘들다 하지만 이겨내야지 하면서
0: 맞아요.
2: 서로 공감대 형성을 되게 많이
0: 맞아요.
2: 했었던 게 되게 많아요.
0: 그쵸 그쵸. 이게 사실 그 두 분이 아이돌을 시절을 했었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습관이 있을 거예요. 습관.
2: 맞아요.
0: 나 아이돌 때 했던 습관이 트로트 와서도 나온 적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카메라 보지 마세요 이랬는데 카메라를 계속 본다거나 아. 어, 맞아, 그런 맞아. 거 있어요?
2: 어, 있죠.
1: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네. 어 습관적으로 그 리액션과 그 박수를 많이 쳐요. 아~ 박수를 안 쳐도 되는 상황인데도
0: 아~ 네
1: 이런 걸 많이 가르쳐줬어요.
0: 그러면 네. 약간 네. 가식적이다 이런 말 듣지 않아요?
1: 듣습니다.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0: 어쩔 수 없구나.
1: 네. 그게. 이게 몸에 뱄어요.
2: 뱄어요. 어
1: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0: 리액션이
1: 그런
0: 너무 강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맞아요,
0: 아이돌
1: 맞아요.
0: 때 했었던
1: 네 리액션 중요하다. 막 이런 거를 막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0: 그치 나 오늘 슬퍼서 빵 샀을 때 막 이런 막 분위기 안 맞게 갑자기 막 이런 거 막 실수하고 그죠?
1: 네네 맞아요.
0: 윤지정님께서 두 분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렇게 웃기는지
2: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참 재밌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1: 네.
0: 나는 무명전설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으로 출연을 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2: Yes. yes. 아, 너무 yes.
1: 그죠
0: 사실 맞아. 올해 초에 성래 씨가 네네. 저희 은비트에 나와주셨을 때 네네. 다시는 경연 프로그램 안 나간다고.
2: 맞아요.
1: 아, 그랬었죠.
0: 그러고 나서 맞아. 언제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내가 응? 성래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안 나간다는데 내가 막 이랬었거든요.
2: 아,
0: 무슨 마음이었어요? 무슨 마음?
2: 아 진짜 간절함이 일단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저는 저보다 진짜 가족의 편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수로 내가 성공을 해서 어머니를 꼭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커서 정말 죽어도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경연이지만 진짜 한 번 더 딱 눈 딱 감고 맞아. 절실하게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1월 2일 날에 이제 여기를 왔었는데 네. 이제 방송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예선 녹화 4일 전이었어요 그때가.
0: 네. 아 진짜요?
2: 네, 그래서 가장 그때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아. 가장 불안한 이 시기였는데
1: 아.
2: 그때 최대한 막 그때 웃으면서 방송했었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던
0: 아. 네. 그러셨구나.
2: 네, 예선 딱 직전이었어요.
0: 아 네. 그러셨구나. 네,
2: 그래서 좀 말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죠.
0: 그쵸 그쵸. 근데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아 근데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0: 우리 팬분들 얼마나 좋아하세요.
2: 아유, 맞습니다.
1: 맞아요.
0: 진짜.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윤성 씨는 네. 무명전설이 몇 번째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1: 저도 한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예요.
0: 근데 출연할 때 진짜 고민 많았겠어요, 윤성 씨도.
1: 저도 사실 막 경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잘 못 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경연은 경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 정말 겁이 많이 났었는데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0: 네. 근데 진짜 그 경연 고민할 때 옆에서 격려해준 사람이 있었죠?
1: 뭐 찬원 씨도 그랬었고 그리고 중현이 형이랑 통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0: 그랬었구나.
1: 제가 정말 망설일 때 중현이 형한테 전화해서 형 이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무조건 해라고.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나가서 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아할 거다.
0: 그럼요.
1: 그 얘기 듣고 좀 많이 흔들리고 바뀌었던 것 같아요.
0: 네. 김중현 씨는 안 나오셨어요?
2: 네, 네. 준현이 형은
1: 네네
0: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두 분이 뭐 우리가 항상 경연 프로그램 출연하기 전에는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안 났어 어차피 빠님께서 그러시네요. 성린이 무명전설 안 났으면 그러니까.
2: 진짜 덕분입니다.
0: 네. 7635님께서 윤성이 응원하느라 제가 너무 바빴어요. 나와줘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라이브 또 한 곡 들어야죠.
1: 와우.
0: 이번에는 황윤성 씨
1: 네.
0: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1: 결승 미션 때 불렀던 신곡 난리브루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 노래 너무 난리던데.
2: 네. 난리.
0: 자 라이브 서울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0: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우리 반지분들 질문 기다리면서 난리 난리 난리 부르세요. 황윤선 씨의 노래 난리 부르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노래 좋다 진짜.
1: 황윤성 씨의 난리브루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성리 씨 저랑 같이 소개해 볼까 봐요.
0: 좋아요, 좋아요.
1: 윤세호님께서 황윤성 잘한다, 멋있다, 어깨가 들썩이니 신나요라고 해주셨고요.
0: 김두련님께서 오메 외모는 이쁘장하신디 목소리는 상남자요.
1: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승현님께서 이 노래 너무 좋아 난리났네 난리났어.
0: 아, 진짜 이소영님께서 아유 황윤선님 제 맘이 난리났어요. 어쩔규 책임져요라고 해주셨네요.
1: 아니 저기 황윤성 씨 네. 아까 그 난리브루스 중간에 췄던 그 다리 들고 이상한 엉덩이 흔드는 거 그거 네, 원래 네. 있는 춤이에요?
2: 예.
1: 아 확실합니까?
0: 다리 들고
2: 다리 들고 아 이거 예 네, 했었어요.
1: 아 원래 있는 춤이에요? 예, 아 이거, 예, 그렇구나. 예. 저는 방금 즉흥적으로 한 줄 알고 저기 추고 있는데 저희가 이랬어요. 저거 있는 춤이야?
0: 심취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
1: 아무도 안 보이는 줄 알고. 예. 근데 진짜 예전에도 저희 신랑 박현호 씨 네. 때문에 우리 황윤성 씨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 다 힘들었잖아요. 네. 힘들어가지고 되게 우울해 보이고 우리 언제 잘 될 수 있을까 서로 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2: 아 행복해요.
1: 성리 네. 씨도 그렇고 아, 두 분 다 진짜 너무 행복. 이게 얼굴에 이게 뭐라 그러지? 네. 웃음이 달라요.
0: 아 진짜요?
1: 예전에 웃었던 거랑 네, 지금 그렇죠. 웃는 모습이랑 아유, 너무 잘 진짜? 돼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도
0: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래서 행복하니까 오늘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시다고요?
0: 또 왔군요.
1: 너무 훅 들어왔나?
3: 떨려.
1: 행복한 김에 네, 개인기가 네.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0: 자 그러면 윤성 씨가 먼저 할래요?
2: 제가 할까요?
1: 윤성 씨 먼저 한다고요?
2: 원래 동생이 또 이렇게 먼저.
1: 아유, 네, 그래요?
2: 제가 첫 반출을 한번 잘 깨워볼게요.
1: 어, 좋습니다.
2: 아 저는 뭐 성대모사 이런 거 잘 못합니다.

0: 어, 뭐 잘해요?
1: 저는 이제 안면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안면모사요?
1: 토끼 입이요.
0: 아, 토끼. 네. 이거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도 네. 보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네. 한번 해보세요.
1: 토끼 입입니다. 네.

0: 밥을 먹는 모습이요?
1: 네.
0: 어, 밥을 먹는 모습이라는데 진짜 너무 웃겨요.
1: 하나 더 있어요.
0: 아, 하나 더 있대요. 근데 혹시 이것도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1: 아, 이건 소리 들어가요.
0: 예예예. 예, 예.
1: 외계인 웃음소리.
0: 어, 외계인 웃음소리.
1: 네.
0: 이게 뭐지?
2: 오, 아, 뭔지 알겠다.
1: 네. 오. 쓸 데는 없는데요.
2: 아니요, 그냥, 괜찮은데.
1: 아, 그래?
0: 오, 들리세요, 여러분? 외계인 웃음소리. 그만하세요.
3: 네. 내가 봤을 때 창문 닦는 소리로 바꾸는 거
2: 아니에요? 어, 그럴까? 그걸 아,
3: 창문 닦는 소리로 바꾸는 거
0: 아니에요? 네. 어, 창문 닦는 소리가 더 비슷한 거 같아.
1: 네. 오케이. 바꿔볼게요.
0: 외계인이 근데 어떻게 웃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 그렇죠.
0: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뭐.
1: 네. 네.
0: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성리 씨 아주 여유로운 웃음을 짓고 있던데.
2: 아, 아니에요. 아, 예.
0: 개인기 한번 갑시다.
3: 이번에 아, 제가 그 한번 다른 방송에서 이제 모창을 했던 게 제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박재범 선배님의 몸매라는 노래가 작년에 이제 그 트로트 버전으로 엄청 붐이 됐었어요.
0: 네네.
3: 엄청 붐이 됐어서 그걸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오, 좋습니다.
3: 오늘 무반주로 그냥 살게.
0: 네네.

0: 오, 감미로워.
1: 괜찮았어?
2: 괜찮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어, 네.
1: 이거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2: 너무 진심으로 부르셔가지고.
0: 그러니까. 네.
1: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몸매라는 노래에 감정이 들어가서.
2: 아, 그래요?
0: 슬펐어요, 네. 저는 들으면서.
2: 아, 근데 아니,
1: 넌 받았구나. 슬펐어.
2: 황민선 씨 중간마다 진짜 리액션 어떻게 할까? 와, 잘하다. 와, 멋있다.
3: 그래요? 그래서. 할 맛이 나요 또 개인기 하는 사람이. 아,
2: 그렇죠, 진짜 그렇죠. 황윤선 씨 이렇게 해주셨는데 성민 씨는 황윤선 씨 개인기 할 때 왜 추임새 안 넣어주셨어요?
1: 저요? 아, 너, 너무 재밌어서 웃었는데. 근데
2: 넣을 다시 한번 외계인 할 때 빨리 추임새 넣어주세요.
3: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2: 아, 좋습니다. 그냥 마무리로 허경아 씨 할게요.
1: 아쉽게도 오늘의 반응은 조금 조금 그냥 심심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행이다.
0: 다행이다.
1: 이렇게 몸매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지만 또 아, 은피트가 또 끝날 시간이 다가와서 내 마음 많이 불안하네.
2: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주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사연 갑니다.
3: 와우.
2: 김성철님께서요, 두 분 노래하면 춤추는 거 너무 힘들 텐데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와,
1: 이게 엄청 사실 관리를 하진 요즘 못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러닝을 해요.
3: 러닝.
1: 예, 윤선 씨도 러닝을 자주 하는데.
3: 맞아요. 네.
1: 이제 러닝하면서 체력 좀 관리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웨이트 가끔씩 하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요즘 러닝 진짜 유행이더라고요.
1: 맞아요. 날씨도 좋고.
3: 맞아요.
2: 황윤선 씨도 러닝 하시잖아요.
3: 저도 러닝.
2: 우리 신랑이랑 자주 뛰는.
3: 맞아요. 현호 형이랑도 자주 뛰고 같은 동네여서.
1: 아, 진짜.
3: 네. 그리고 저는 영양제를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비타민하고 홍삼 이런 거 많이 주셔가지고.
2: 그치, 그치.
3: 이만큼 쌓아놓고
2: 이제 시간 네, 지나면 맞아. 영양제로 버티거든요.
3: 맞아요.
2: 우리 모두가.
3: 네.
2: 많이 드세요?
3: 많이 먹어요. 배불러요.
1: 한 번 다 드시나요?
3: 아, 그건 아닌데.
1: 네, 아니죠.
2: 네.
3: 너무 배불러. 빈속에 먹으면 더 배불러.
2: 네. 그렇죠.
3: 네.
2: 9300님께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면 뭘 챙겨가실 건가요? 딱 세 개만 골라주세요.
3: 아.
2: 딱 세 개.
3: 아, 현실적으로 가야 되나?
1: 나는
0: 불.
3: 오, 저도
1: 물. 학자들.
3: 와.
2: 물, 불, 학자들. 오, 똑똑하다.
3: 성리나라가 되겠네. 성리나라.
1: 보기만 해도 행복하니까 일단은.
3: 와.
1: 무인도 가면 힘들 거예요. 학자도 무조건
2: 멘트 좋고. 네. 와, 그리고 이제 물 필요하고 물, 불 뭐든 이제 뭐 고기라도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니까.
3: 네.
2: 아, 그렇죠.
3: 어렵다.
2: 황윤성 씨 지금 이거 듣고 굉장히 똑똑한데요.
1: 황진이 어떡하지? 너 하면 안 돼요. 제가 했어요.
3: 아, 그래요?
2: 네. 어, 황진이 왜 챙겨오신지 왜 하지 말아요.
3: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갈게요.
2: 아, 예.
3: 저는 일단 소 한 마리.
2: 소?
1: 네. 소 한 마리?
2: 어.
3: 왜냐면 그 친구를 양육해가지고 팔 수도 있고.
2: 소로 이제 약간 밥도 네. 일구고.
3: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네.
3: 불.
2: 불. 불 다른 거 같은데, 성민 씨.
1: 황진이 하세요.
3: 황진이 하세요.
2: 지금 아, 약간, 죄송해요. 약간 급하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 안 나서.
3: 아, 힘드실까 봐. 무인도 더워요. 더워가지고 같이 가지 마요. 다른 데 가요.
2: 다른 데.

0: 좋습니다. 덴마크 공주님께서 네. 가수 되고 나서 받은 첫 월급으로 뭐 했어요? 아. 가장 최근 가장 뿌듯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1: 어, 형 이번에 또
2: 월급 아 상금 아직 안 받았는데.
1: 아 그래요?
2: 월급을 받고 나서 뭐였지? 아마 외식했었던 것 같은데. 가족 외식을 제가 그러니까 20대 후반 30살 제가 30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네. 20대 후반까지 사실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아마 그 군적금 있잖아요. 군적금을 받고 나서 어머니 외식 가족 외식하고 그리고 아 가수 활동할 때 받은 월급으로 가수할 때 받은 월급으로는 엄마 용돈 드리고 밥 먹고 네. 뭐 옷도 사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하죠. 황윤성 씨는요?
1: 어 저도 저기 부모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첫 왜냐면 처음이란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쓴다기보단 부모님한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 보통 부모님한테 드려요. 네. 우리가 또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다려주신 게 부모님이시라.
1: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너무 다 드려가지고
0: 없어요?
1: 없어가지고 3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은 있어요.
0: 다 우리 신랑네 똑같이 나한테 다 주고서는 뭐 용돈 달라고 그래. 네. 1편단식님께서
3: 네, 네.
0: 자, 이번에는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백설공주 왕자님이 왔는데 역시 은가언니 실물이 미인이 있어요.
1: 맞아요.
0: 아, 은간이 남편분 정말 잘생겼던데. 아, 지금 밖에 지금 우리 박현우 씨 신랑이랑 우리 딸이 와 있어요. 이 두 분 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딸이요.
2: 아.
0: 우리 딸 많이 컸죠. 벌써 야, 100일이 오랜만에, 지났어요.
2: 오랜만이야, 오랜만.
0: 아, 오, 밖에 대박. 보이시죠? 네. 삼촌들. 이제 끝나고 좀 이따가 용돈 받으러 와야지.
2: 그러니까 용돈
1: 오늘 현금 나
0: 아니에요.
2: 잘 줘야 되는데. 네.
0: 자, 이쯤에서 네. 라이브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와우.
0: 좋습니다. 자, 성리 씨.
2: 네, 네. 네. 이번 곡은 이제 가지 말아라라는 저의 노래인데요.
0: 네.
2: 자, 예전에 이제 좀 몇 년 전에 발매했던 노래인데
0: 네.
2: 오랜만에 또 은비트에 오기도 했고 또 팬분들께서도 좋아하는 노래여서
0: 네.
2: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0: 자, 성리 씨를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물론 올해 초에 만났을 때도 참 멋있었는데 그 사이 뭔가 자신의 커리어를 하나 더 쌓은 모습으로
2: 맞아요.
0: 만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0: 이 다음에 만날 때는 또 얼마나 멋있어질런지. 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성리 씨의 라이브 가지 말아라 청해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가 너무 좋다.
2: 성린 씨의 가지 말아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이소영님께서 분위기 좋아요라고 해주셨고요.
0: 목소리에서 아련함이 강하게 느껴지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김드래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조양숙님께서 이 시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다.
1: 안 돼.
2: 늦으셨어요.
1: 그러니까
2: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네.
0: 감사합니다.
2: 그래도 뭐 다시 보기 있으니까요. 네. 자 바로 황유성 씨 라이브 들을게요.
1: 좋습니다.
2: 네네네. 네, 네. 네. 이번에는 황유성 씨 가야 한다면 이라는 네. 노래죠. 아, 네. 어 성민 씨가 대신 소개해 주실래요?
3: 가야 한다면이 이제 그 윤성이가 이제 곧 가야 한다면 떠나지 황신이 분들께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은 명곡이고요.
2: 역시 이 센스가
3: 군대 가기 전에 노래래요.
2: 어 군대 가기 전에. 어 좋습니다.
3: 아, 나도 가지 말아라 부르고 군대 간 거야.
4: 그러니까 노래가 뭐가 있다니까요.
2: 두 분 아, 진짜. 네. 자 좋습니다. 자 라이브로 들을게요. 가야 한다면.
3: 가야 한다면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KBS
10: 황윤성 씨가 부르는 가야 한다면 라이브로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1: 와,
10: 노래 너무 좋네요.
11: 감사합니다.
10: 네? 좋다. 하미경님께서 두 분의 여유로움이 너무 흥겹고 네. 좋네요. 성리 씨 읽어주세요.
11: 네, 이 경수님께서 가지 마세요. 30분만 더 연장해주시면
12: 안돼.
11: 연장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10: 안 되나요? 네. 김혜라님께서 아이고 우리 윤성이 잘한다. 모두 모두 화이팅.
11: 감사합니다.
10: 이게 진짜 아들 같은 마음도 있거든요.
11: 네.
10: 자, 벌써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13: 시간이 너무 빨라요.
10: 시간 너무 빨리 가죠?
13: 아, 네.
10: 어떻게 두 분 어떠셨나요?
11: 일단은 은근 빛나는 트로트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 나 왜 이렇게 개인기하는 것 같지?
11: 이게 그
10: 일단은 반... 이것도 하는 건줄 알았어요.
11: 아, 뒤에 남아있습니다.
10: 아, 네네, 좋습니다.
11: 그 반년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네. 진짜 그 반년에 제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뭔가 금이 환영한 느낌으로 와서 너무나 기쁘고요.
10: 네.
11: 자, 앞으로도 오래오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아주 활기차게 더 재밌는 개인기로 여러분들께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리와 그리고 윤성이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 네. 예, 말도 잘하네요.
13: 그러니까요.
10: 황윤성 씨.
12: 오늘 저기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나와가지고 저희가 빛나는 것 같아요.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요.
10: 네.
12: 그리고 우리 성령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또 우리 간 누나께서 또 이렇게 편하게 진행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한 형 누나랑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10: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두 분?
12: 완전요.
10: 신곡은 저희 라디오에서 공개해주실 거죠?
12: 당연하죠.
10: 당연하죠라고 했어요, 두 분 다.
11: 좀 더 주시나요? 그럼 뭐 이제
10: 뭘 더 줘요?
11: 뭐 이런 거
12: 콩 이런 거
10: 그런 거는 이제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11: 끝나고, 네.
10: 일단 약속하실 거냐고 우리 반제이분들을 듣고 계시니까.
11: 아, 그럼요. 반짝반짝 빛났는데 바로 해야죠.
10: 그리고 또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12: 네.
11: 그렇습니다.
10: 네.
11: 아쉽게도 내일은 저 성리와 황윤성이 출연하지 않지만
12: 다행이다.
11: 노래는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리학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황진이 여러분 그리고 반짝이분들
12: 내일부터 공이로 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꼭 받아주셔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사랑스러운 응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리씨와 저 황윤성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은가은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10: 좋습니다. 두 분 인사하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제가 반짝이들 하면 오늘도 은빛나게 외쳐주세요.
11: 네.
10: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2: 누나 출산 축하해.
10: 감사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로 도심방향 원룸분기점 지나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그야말로 세기의 완벽주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 번호 759 미완성 전악장 1악장 2악장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기분의 변화가 큰 편이세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확 바뀌는 편이세요? 우리는 확실하지 않을 때 더 큰 피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상황에 쉽게 지치거나 욱하게 된대요. 변화가 크다는 건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크겠죠. 비가 올 것처럼 굴더니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다거나 해가 좀 보인다 싶더니만 다시 흐릿해진 저 날씨처럼 말이에요. 아, 진짜 왜 저래 싶은 날이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들썩거릴 내 마음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오늘 같은 날씨에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묻고 싶죠. 왜 그래?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로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어디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 하고요. 또 어디는 비가 온다더니 해가 떴다고 하고 또 습도는 말도 못하게 높았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 소식까지 있어서 변화의 폭이 더 클 거라고 합니다. 지치지 않게 신경을 꽤나 잘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민영님, 콩디 여기는 인천 서구인데요. 아침에 천둥 치며 비가 신나게 내렸는데 점심이 되니까요. 비가 그치고 구름 가득한 하늘입니다. 여의도 날씨는 어떤가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꽤나 부는 것 같긴 한데 날씨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 오는 길에 와 올림픽대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거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꺼멓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잠깐 지나쳤더니 저렇게 또 날씨가 좋더라고요. 아우 변덕이 아주 끝내줍니다. 2633님 콩디 경북 경산입니다. 오늘 날씨는 햇볕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 반짝거렸어. 너무 더워요. 체감 온도가 33도래요 하시면서 광고 업체인데 외부 작업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콩디도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 직원분들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도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미정님 보내주셨고 부산 한번 볼까요? 아침에 비가 아주 잠깐 오고 지금은 햇빛 나고 더워요. 장마는 장마인가 봅니다. 박미나님 전국적으로 지금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라라랜드가 지난주에 딱 1주년이 됐습니다. 한 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제를 열어볼까 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전해야죠. 전해야 맛이죠. 그래서 감사제를 열어볼 건데요. 코너마다 선물 두 배씩 챙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점심 메뉴는 뭐였을까요? 저녁 메뉴 뭐 드실 예정이세요? 다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오늘 2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면은요.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랜드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민원을 넣어주세요. 저희 원이 최대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상환님 첫 인사를 해봅니다. 첫 인사야. 경주에 사시는군요. 34도 찍혔다고 이렇게 또 날씨 보내주셨습니다. 경주 34도야? 진짜 더웠겠다. 그죠? 3043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평소 야간 근무라 본 방송 시간에 잠을 자다 보니 1등 도전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방송 시작 전 15분 전에 눈을 떠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밤 12시부터 2시까지 미소 지으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참 힘든 시간이죠. 이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이때 또 미

미소 지으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3043님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배요? 맞습니다. 오늘 선물 두 배로 쏩니다. 5472님, 그럼 당첨 운 없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우, 바로 당첨되셨네. 우리 5472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릴게요. 5416님, 콩디 에어로빅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에어로빅 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회원님들이 라디오 크게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네요. 볼륨 업 해봅니다. 볼륨 업 해주시고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좀 미소도 행복함도 많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쭉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이제는 콩디 목소리를 안 들으면 뭔가 빠진 듯 허전해요. 허전해 하시면서 1777님 문자 주셨고, 날씨도 제정신이 아니고 저도 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 콩디만 제정신인가 봐요. 잠을 깨워주세요 하시면서 백용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듯해. 저 원래 커피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오늘 살짝 제정신이 아닌 듯해요. 여기에서 블랙홍의 모짜렐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7408님. 콩디 노래네요. 오늘부터 음반 사이트 멜 등등에서 들을 수 있다 했죠. 하시면서 정감이 가신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강정님님도 콩디 목소리네요 라고 이렇게 또 바로 알아주시네요. 그리고 콩디 들을수록 콩디 보이스에 빠져듭니다. 매력이 넘치네요. 이쁘게 보아주셔서 우리 성영화님 감사합니다. 심은영님, 콩디 민소매 후드티가 많으신가 봐요. 깔별로 입으시네요. 오늘은 핑크 핑크 이뻐요 하셨습니다. 팔뚝살 없는 언니가 부러워요 하시면서 심은영님이 보내셨는데 보이는 라디오라 좀 보이나 보네요. 이 되게 오래된 빈티지 후드티예요. 원래 긴팔이에요. 긴팔인데 어느 순간 너무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가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목이 저는 이렇게 좀 추우면 몸이 으쓱해서 그 기분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 손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바쁜 날에는 뒤집었으면 한 방에 끝나니까 그래서 후드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심은영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쁘다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신계주님, 콩디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자주 못해요. 자주 못해. 저는 인천에서 수산집을 합니다. 늘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신계주님 보내주셨어요. 김진홍님, 콩디 하시면서 다정하게 저를 불러주셨고 이진행님, 콩디 여기는 경북 청송이에요. 여기는 바람도 불지 않고 습도가 매우 높아요. 사과 가지를 처진 거 올리고 있는데 땀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목욕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땀으로. 바람이라도 제발 불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 바람이 참 고마울 텐데 나타나면. 바람 한 점 지금 불지 않아서 아주 힘들다는 우리 이진행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3521님 주말에 비가 계속 내려서 밀린 빨래 담아뒀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드디어 세탁기 돌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돌리는 중입니다. 얼마나 빨래가 쌓였길래 세 번째나 돌리시나요? 제습기 두 대가 싱싱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도가 사람을 더 지치게 하네요. 아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점점 동남아 돼가는 것 같아요. 2617님 선물 받고 싶어서 저녁 메뉴 공개합니다. 선물 받고 싶어서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김치찜 맛있겠다. 해물파전 도토리 목무침 이게 오늘 저녁 메뉴입니다. 아들은 면접을 앞두고 다이어트 한다는데 일단 저는 먹이려고요. 이 도토리 목 무침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드님 면접을 앞두고 다이어트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주 근사한 메뉴를 생각해내셨어요. 그리고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임혜정님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칼국수 먹었습니다. 비오는 날은 칼국수죠. 그쵸? 김치 딱 얹어서 아주 칼칼하게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갑돌누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헬스장이에요. 늘 이 시간에는 헬스하면서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14개월을 결제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벌써 지겨워 죽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1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내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주 야심차게 14개월을 끊으셨는데 이거 꼭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갑돌누님. 0142님 다들 일찍 퇴근해서 혼자 일하는데 이어폰 빼고 볼륨 크게 틀어놓고 듣자니 너무 좋네요. 혼자 콩디랑 같이 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해.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철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통통이님도 보내주셨고 원혜진님 오셨네요. 그리고 꿈꾸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윤성근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강미경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황금숙님, 박광호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그널 송이군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천은경님도 와주셨고 설지원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두 배로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주말 얘기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주간 오늘 막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코너마다 선물이 두 배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건모님의 빨간 우산 신승우님의 날 울리지마 이렇게 두 곡이에요.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라라랜드 송 뮤직 매직에서 함께 들어볼 마법의 한 곡은요, 바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KBS ETV에서 한가위 대기획으로 이승철 스페셜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게 제목이래요. 공연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21일 밤 12시까지 방청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티켓을 오늘부터 3일간 월화수 수요일까지 라라랜드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승철의 명곡을 같이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 문자에 노래와 함께 티켓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1인 2매씩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도 20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승철의 명곡들, 그 노래에 얽힌 추억들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김은실님, 전주 콘서트에서 처음 라이브로 들어보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은실님, 이승철님의 희야, 그리고 김소희님, 이 노래는 제 노래 같아서 좋아합니다. 박유선님, 어릴 때 이 곡 때문에 개명하고 싶었어요. 이상민님, 전국의 희야들을 듣고 울게 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희야들을 울게 했던 노래입니다 하셨고, 꿈꾸자님, 희야, 엄마 이름이 희로 끝나 내 노래라며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승철 씨의 명곡이죠. 명곡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희야.

밭에서 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신청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승철님이 우상이었어요. 9991님 또 추선영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승철님은 진짜 명곡 부자예요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파라나님 쳐요 티켓 플리즈 하시면서 이승철의 소녀시대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가고프다고. 옆집이랑 같이 가고 싶어. 그리고 4994님 이승철의 소녀시대 시청합니다. 해병대 전역한 아들이랑 같이 공연 보러 가고파요 하셨습니다. 소녀시대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뮤직 매직 이승철의 최고의 명곡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정진국님. 엄청 따라 불러보셨다고 하셨어요. 넘사벽이라고. 목소리에 담이 올 지경입니다 하시면서 마지막 콘서트 신청해 주셨고, 황혜나님, 이승철의 서쪽 하늘. 아, 이 노래 또 빼놓을 수 없죠. 오인수님도 서쪽 하늘 신청해 주셨고, 신영섭님, 이승철님의 비가와 듣고파요 하셨고요. 이승준님 말리꽃, 김진희님은 이승철의 아마추어, 강바람님은 이승철의 오늘도 난,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들으면 너무 신나요 하셨습니다. 김민준님은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취준생인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처럼 힘과 용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김민준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58 하나님도 보내주셨고, 4994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패스왕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참 천재적인 보이스를 갖고 계시는 이승철 씨 하시면서 패스왕님 보내주셨고, 리치골드님, 이승철 씨 하면은 마지막 콘서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1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뽀너님 목소리와 제가 좋아하는 이승철 오빠 노래를 들으니 기분이 싹 풀렸습니다. 싹 풀렸어. 힘내서 다시 일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저는 아마추어 좋아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옥현님, 이승철님의 마이 러브 신청합니다. 아, 또 이 노래 빠지면 섭섭하죠. 노래방 가면 남편이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하셨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20대 시절 짝사랑으로 끝난 친구가 생각나. 추억에 추억이 돋는 노래입니다. 5437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가 소개해드렸었나요? 아닌가? 4117님 번호가 비슷비슷해서 학교 다닐 때 두 살 많은 언니가 벽에 이승철 브로마이드로 도배했던 기억이 확 납니다. 저희 언니는 희아를 좋아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요,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승철 씨의 스페셜 공연이 곧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공연은 8월 1일이에요.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21일 밤 12시까지 방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라라랜드에서 10분을 뽑아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1인 2매씩. 그러니까 20분이, 20분이 가실 수 있는 그런 티켓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뽑았습니다. 정진국님, 그리고 황혜나님, 오인수님, 이승준님, 김진희님, 강바람님, 김민주님, 그리고 신영섭님, 그리고 리치골드, 그리고 어떡하지? 4994님, 이렇게 10분이 되겠습니다. 10분에게 티켓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멋진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철 씨의 마지막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제이보는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감속운행, 안전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원주 휴게소 부근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 이후 동명 휴게소에도 추돌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천터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속도가 더디고요. 이후 서창분기점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는데요. 군자분기점부터 여파받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부터 청계터널까지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이동량 늘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임정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쿵디. 매일 꾀꼬리 같은 쿵디 목소리 들으며 에너지 충전하는 대전에 살고 있는 임정혜입니다. 늦었지만 1주년 축하드려요. 저는 현재 투잡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업무 보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허스키한 이유가 있지요? 어릴 땐 수영선수로 생활했고요. 결혼하면서 쉬다가 다시 일하게 된 거라 힘들지만 보람과 재미가 두 배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속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 보면 가을이 오고 제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도 오후 출근길에 콩디 목소리 들으면서 열일하러 갑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은 임정혜님의 목소리로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임정혜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영을 배웠는데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 아우 좋은데. 수영 강사 정말 멋져요 하시면서 이재숙님 보내주셨고 우리 3737님 보니 언니 같이 가야지. 오늘은 안 해요. 물론 안 해도 같이 가지만 언니가 같이 가야지 하면 제가 당연하지. 하거든요 하시면서 아우 내가 오늘 이걸 이승철님의 노래를 조금 더 길게 띄워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갖고 요걸 놓쳤어. 아, 당연하지. 이렇게 또 속삭이시나 봐요. 3737님 너무 귀여우시다. 제가 사박주스 하나 싸드릴게요. 우리 천은경님 허스키한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사연자님입니다. 투잡을 하신다니 쉽지 않은데 항상 건강하시고 워킹맘님들 파이팅해요 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채팅창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천은경님에게도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싸드릴게요. 그리고 수영을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보내주신 이재숙님에게도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스키한 아주 매력 보이스를 가지셨습니다. 임정혜님. 그리고 쉽게 지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열정도 굉장히 많으신 분 같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임정혜님 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앉아계신 그 자리가 꽃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1부에서 이승철님의 콘서트 10분을 뽑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상화님. 왜 그러냐면 이 10분을 다 호명해 드렸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축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전상화님이 오늘 새싹이신데 이분을 왜 빼놓았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분에게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정진국님? 콩디님 티켓 저 당첨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만 받을게요. 대구라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꼭 가고 싶은 라라랜드 가족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정진국님이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진국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또 마음만 받고 솔직하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어디 갔어? 우리 전상화님에게 제가 이 티켓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국님 덕분에 우리 전상화님 또 이승철 씨 콘서트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진국님 너무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2부에도 계속됩니다. 코너마다 선물 2배씩 드리니까 다른 거 다 나는 필요 없고 선물 하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 선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오늘 주제 또 알려드려야 제가 또 문자 폭탄을 타타타타 맞겠죠?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습기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너무 싫지요. 그래서 장마철 습기는 가라 제스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들으면 뽀송뽀송해지는 노래들 분명히 있습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요. 사랑이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폼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 장마철 습기는 가라 제습플리로 찾아가겠습니다. 들으면 뽀송뽀송해지는 노래들 싹 다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싸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우리 도병태님, 뽀니 누나 참 재치 있으셔. 그럼 나도 선물 부탁해요. 도병태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은정님, 나 선물 정말 주실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압류 쏴드릴게요. 그리고 추선영님,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제습하면 이 노래만한 게 없죠. 마음도 몸도 뽀송뽀송 하셨습니다. 이나경님, 새싹입니다. 선물 주세요. 드려야죠. 그리고 이승민님, 선물 주세요. 콜!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봄플리 첫 곡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날씨 정말 습해요. 제습이 필요합니다. 제습이 필요해. 그래서 신청합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1720님 신청하셨고, 뽀송뽀송해지고 싶은 사람 저요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한지우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헤이의 주땜무,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오늘 봄플리 장마철 스키는 가라 제스플리로 이러한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문영주님은 조앤의 햇살 좋은 날, 습기 없애는 데는 햇살만한 게 없죠. 햇살 같은 콩디 하셨고 감사해요. 그리고 신소영님 비의 I do, 끈적함을 없애주는 제습제 같은 곡입니다. 최송아님은 뉴진스의 Attention, 그리고 1504님은 박재범의 좋아, 이 노래 듣기만 해도 마음까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에요 하셨어요. 와, 그리고 티티마의 프리즘이어, 이동욱님, 마야의 쿨하게, 박선미님, 그리고 정수미님은 캔에 가라가라 신청하셨고, 습기는 가라가라, 뽀송뽀송은 컴온 하셨어요. 그리고 조경희님, 유영진의 그대향기, 그대향기로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조경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씨의 그대향기. 아유, 그리고 선물 받고 싶으셨던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셨네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벌써 1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감사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두 배로 쏴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선물이요 하면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했더니 어우,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셨네. 6411님 콩디 나 선물이요, 첫 문자를 보내봅니다 그러시면서 전화번호를 다 공개해 주셨어요. 어우, 당황스럽다. 선물 쏴드릴게요. 그리고 콩디, 저희 집이 주택이라서 그런지 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꼭 필요한 선물 같아요. 줄 거지? 하시면서 최교미님, 콜. 콜은 선물을 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창규님, 막대 쓰면 수박 주스 주나 보네요. 콜! 역시 라라랜드 좋아요. 음악도 선물도 막 퍼주는 콩디. 저 가끔 이렇게 막 퍼주는 거 좋아합니다. 콩디 짱입니다 하시면서 최창규님 콜입니다.

그리고 김정선님 새싹입니다. 저도 벌써 1년이나 되셨구나. 계속 청취할게요. 선물 주시면 더 땡큐 콜. 이분에게도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더유 나도 선물유 하시면서 그럼 그리 되리라 하시면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그대에게도 콜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다시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짧게라도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되옵니다. 조경희님이 신청하신 곡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님의 그대의 향기.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처럼 비 오는 날이면 나 대학 때 생각이 난다. 학교 앞 2층 집에서 또래 친구들과 모여 자취하던 그때 그 시절을 말이다. 비 오는 날이면 빗소리가 내 아침을 깨우곤 했다. 귀를 막고 더 자고 싶어도 빗줄기가 유리창을 어찌나 세게 두드리던지 잠을 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우 뭐야, 아우 손님이야, 왜 이렇게 창을 두드린대 그래. 아우 많이도 온다. 비 오니까 오늘 학교 가지 말까? 배도 고프다.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있으려나? 머리를 극적이며 주방에 가면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었다. 나처럼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는 친구를 꼬셔서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난다. 야, 일어났냐? 너도 빗소리 때문에 깼지? 학교 갈 거야? 야, 우리 학교 가지 말자. 오늘 같은 날 학교 가서 뭐해? 그냥 째고 방에서 놀자. 너 라면 먹을 거지? 그럼 나 두 개 끓인다. 라면에 밥까지 말아서 해치우곤 친구 방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뭐야? 너네도 학교 안 갔어? 아, 나는 또 나만 안 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주방에서 라면 냄새 나던데 너네가 먹은 거지? 야, 그거 내가 산 거라고. 먹을 거면 같이 먹어야지. 치사하게 니들끼리 먹냐? 라면은 내가 샀는데. 야, 빨리 옆으로 가봐. 아, 나도 늦게 옆으로 가보라고. 에이. 1인용 침대에 셋이 누워 만화책을 보던 기억이 떠오른다. 한 명이 한숨을 쉬며, 야, 우리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으면 그 친구를 발로 쿡쿡 찔러서 침대 아래로 떨어뜨렸던 기억도 난다. 아우, 배고프다. 나는 있잖아, 비가 오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 야, 너 방에 숨겨둔 과자 같은 거 없냐? 우리 냉동실에 오징어 남은 거 있나? 우리 그럼 그거랑 파전 싹 해서 술 한잔 할까? 콜? 아, 가자 가자. 친구들과 삐걱대는 나무 식탁에 모여 앉아 놀던 그때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제는 비가 와도 그 비를 뚫고 출근이라는 걸 해야만 한다.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멍하니 누워만 있던 그때가 괜히 그리운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유재하님의 지난날이었습니다. 라라가족 우리 박혜영님의 이야기로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레이드 화장품 선물 세트 먼저 보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가요와 함께 하시고 후기를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윤성님, 비 오는 날 라면 맛 최고입니다 하셨고, 그리고 박상호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은 맛있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상호님 은근히 재치가 있고 웃겨. 그리고 정경희님, 친구 다섯 명이 모이면 바르게 이끄는 친구 한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 명이어서 모두 학교를 안 갔군요. 크크 하셨고, 추억을 먹게 하는 콩디입니다. 비 오는 날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라디오와 함께하던 그 시절을 그립게 하네요. 0584님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옆방에 자취해서 친해졌던 단짝 친구랑 학교 가서 수업 듣다가도 출석만 부르고 몰래 나와서 햄버거집 가서 앉아서 수다 떨던 그날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 나이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하시면서 5300님 보내주셨습니다.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어떤 가요였어요. 그리고 전나영님, 그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떡볶이에 못난이 만두, 꼬마 김밥 먹었더랬죠. 학창시절 추억 생각하면 항상 미소가 납니다 하셨어요. 김다혜님, 콩디 이번 주 토요일 서화 첫돌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64님, 선물. 콩디, 저는 언니가 만들어주는 팔찌가 너무 받고 싶어요. 안 될까요? 콜. 그리고 고준호님, 동갑.

하빈 신랑이요, 이보님의 라라랜드 들어보라며 콩 앱을 깔아줬습니다. 꾸준히 찾아올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틀어주시는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업된다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문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아의 사랑의 인사 준비했습니다. 아, 이 곡 신청하신 분 제가 아까 본 것 같았는데 또 눈에 띄질 않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다음 순서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2020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백승정님, 라디오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돼서 부랴부랴 콩 설치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셨어요.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볼륨을 높여를 들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지만 그때의 기분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듣습니다. 아,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뭉클하네요. 우리 백승정님. 이런 추억이 또 저랑 있으시군요. 그리고 박문진님, 콩디 월요일 출근했더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야근 확정입니다. 콩디 먼저 퇴근시키게 생겼습니다. 저 먼저 퇴근할게요. 박문진님 보내주셨고, 초복이 오기 전에 미리 몸보신 하려고 삼계탕 끓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몸보신 주간이에요. 잘 먹고 더위 잘 이겨내요 우리 하시면서 5844님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오늘 제 생일인데 아들 한테 연락이 없네요.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4시부터 못 듣고 퇴근할 때 듣습니다. 콩디 축하해 주세요. 6185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태어나셨어요. 근데 두 아들이 연락이 없어요. 이런. 저 이분이 대신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신은주님, 신보람님 같은 신씨입니다. 두 분 신가이신데 두 분이서 선물을 받았네 안 받았네. 신경전이 조금 오고 갔는데 우리 신은주님이 유자차 한번 받은 적이 있네요. 나도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고마워요 하셨고, 신보람님 크크크 거짓말 들통났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두 분 저보다 어리실까요? 잘한다. 아주 잘해. 두 분에게 제가 커플 되시라고 커플 팔찌 만들어서 손목에 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떠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화해를 하셨어. 아우, 이 기분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커플 팔찌 두 분에게 그냥 강제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준비했습니다. 우리 홍정아님, 김정아님, 서혜진님, 김은지님, 아기 밥하다가 또 이렇게 댓글 처음 남긴다 하셨고, 황승현님 감사합니다. 허진호님도 콩디님 방송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장님이 콩을 깔아주셨대요. 청취율 1위 가자 하시면서 허진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수현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짜렐라 또 대문 노래로 해놓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예진님 감사합니다.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퇴근길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다만 상습 정체 구간들 밀리고 있고요. 돌발 구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서창분기점에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석수부터 광명까지 정체, 남동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청계요금소에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경계의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부터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뇌는요, 어떤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를 함께 저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의 기분이 과거 어느 날의 분위기랑 비슷하면 순식간에 그날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래요. 혹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마다 괜히 좀 우울해지고 쓸쓸한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면 지금부터라도 흐린 날에 아주 좋은 기억을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비 오던 날 라디오에서 이런 음악 들으면서 이런 얘기 나눴다 하는 우리만의 추억,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와, 그렇네요. 어떤 순간에 감정과 분위기를 함께 저장해서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꿈에서 봤나? 이렇게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과정들. 참 좋은 기억들이 싹 스미면 좋겠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왠지 좀 꿀꿀하고 좀 그죠? 습하고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반면에 예, 이동철님 같이 친구들이랑 비 오는 날 달팽이 구경하러 골목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하셨거든요. 아, 이런 귀여운 추억이 생각나면 아주 좋죠.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은 보통 어렸을 때의 기억이 스미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비가 오면 그 아스팔트에 촉촉히 내리는 비에 그 어렸을 때 저 몸집보다 큰 가방을 메고 스쿨버스 타러 엄청 뛰었던 그때 이제 땅에서 나는 냄새, 그 지오스민이라고 하죠. 그 냄새가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습했던 기억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었잖아요. 10년, 20년 만에 바뀌었어. 그래서 더위, 여름 하면은 비 오면 아 빨리 에어컨으로 들어가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동철님도 이런 좋은 추억은 저랑 나이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그렇게 습하지 않았죠. 괜찮았죠, 여름. 이민영님께서는 아, 비 오는 날의 추억은요. 인디랑 노래 들으면서 저녁 메뉴 정하기요.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바지락을 사다가 지난 금요일에 만두 만들고 남은 반죽으로 지금 바지락 칼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 시댁에서 호박이랑 햇감자도 캐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주말에 시댁 다녀오신 김에 이걸로 바지락 칼국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얼큰하게 지금 끓이고 계시는가 봅니다. 아유, 이렇게 더운 날은 참 불 앞에 있는 것도 막 엄두가 안 날 텐데 예, 후딱 잘 끓여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네요. 비 오는 날이든 화창한 날이든 이 시간대에 우리 스트인과 공유하는 건 이렇게 즐거운 저녁 메뉴 추천 정도 이런 거 행복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월요일이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또 노래가 듣고 싶으신지 편하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더 많은 좋은 얘기로 덮어쓰기 해보죠. 6492님께서 청해 주신 에이핑크입니다. 오 예스!

0: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맘때 우리 드라이빙 포인트가 아니라서 깜짝 놀라셨나요? 지난 토요일이 7월 4일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4주년이었잖아요. 네, 4주년 특별 주간이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스트인들이 없었다면 절대 맞이할 수 없었던 4주년. 예,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을 같이 떠올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맘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만의 추억에 퀴즈를 살짝 곁들여서 선물, 커피 한 잔까지 얹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꺄악! 소리 질러! 일명 스드인 애청자 테스트. 와, 다들 자신 있으시죠? 저보다 기억력이 월등하시고 우리 소나무 스드인들 특히 놀랍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바야흐로 3년 전 오늘 2023년 7월 6일 이맘때의 우리입니다. 그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주인공 두 명에게만 집중되는 드라마보다 그 등장인물 적어도 한 10명 정도 그 서사를 다루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아, 저 사람이 주인공한테 저렇게 막대하지만 그게 뒷이야기는 아, 저런 깊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해준다 그러죠. 예, 그런 작품들을 좋아해요.
0: 아, 이렇게 말이 많았네. 아, 그런 작품들 그쵸. 맞아요. 하나의 캐릭터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정성스럽게 인물들의 서사를 쌓아가는 그런 드라마 좋아한다는 건데 뭐뭐를 해준다 그러죠. 이건 약간 예시를 들면서 소위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런 작품들을 좋아해요라고 했거든요. 와, 진짜 모르겠는데. 아, 소위 위로를 해준다 그러죠. 아, 위로는 아니잖아. 제가 보통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경찰 드라마나 권선징악형, 역사물 이런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여기서 삐 처리된 흥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였을까요? 우리 스트인들은 좀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릴 겁니다. 아, 재밌는 오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입금을 해준다 그러죠. 뭐 이런 것처럼. 아, 저 진짜 모르겠다. 이게 저도 모르는 거를 우리 제작진이 발굴해서 지금 내신 거예요. 설점식님, 어쩌라고요? 그러게, 어쩌라고. 김보경님, 뭐죠? 인디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하. 예,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흘려서 쫙 괄호 안에 뭐뭐 한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뭐뭐를 해준다 그러죠? 거기에 흥행이었습니다. 이상미님이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예, 저도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 2023년 7월 6일 이맘때 제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주인공 두 명에게만 집중되는 드라마보다 그 등장인물 적어도 한 10명 정도 그 서사를 다루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아, 저 사람이 주인공한테 저렇게 막대하지만 그게 뒷이야기는 아, 저런 깊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해준다 그러죠. 예, 그런 작품들을 좋아해요.
0: 아, 좀 알 것 같아요. 오, 근데 단어가 좀 긴데 정답이면 이음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힌트만 줘보세요. 몇 음절이에요? 이음절? 아, 어떡해. 아닌데 이거. 어쨌든 예, 두 번 들으시니까 좀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우리 스트인들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김보라님, 수능 문제 같다. 그러니까요. 예. 정답이 나왔대요. 공개시판에. 다행이다. 일단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그 노래를 듣는 동안 계속 좀 보내주십시오. 아, 커피 쿠폰 드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노래는 시스타의 Touch My Body.

0: 시스타의 Touch My Body 듣고 오셨어요. 아, 이맘때 우리 첫 번째 퀴즈 오늘 많이들 당황하고 계시네요. 일단 저는 지금 오답인지 정답인지도 모르고 지금 보내주신 거 한번 제 추측으로 제가 이제 뱉은 말이었으니까 요 말이겠구나 해서 한번 어떤 정답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방선경님이 에잉? 이거는 그냥 놀라는 거겠고 손영웅님 왕건 왕건은 뭐야? 왕건 아 역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양승원님께서는 서시 신성우 그냥 막 보내주시는구나 아 서사 있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혜영님 복선이 있으면 재밌어요 아 복선 그렇죠 복선은 근데 보통 드라마는 다 복선이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또 복선을 해준다 그러죠. 복선을? 뭐뭐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뭐뭐를, 를, 목적격조사 를이 들어가려면 몸 받침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보상을, 이잖아요. 뭐, 위로를, 받침이 없는 위로, 뭐, 요런 게 가능할 텐데. 어쨌든, 민혜영님, 아쉽습니다. 이상미님이, 누구인가? 누가 이런 문제를 내었는가? 하셨어요. 예, 좀 원성도 자자한데 아니, 정답이 있다니까 지금 너무 설렙니다. 자, 정답 컷이 있대요. 저도 모르거든요 지금. 예, 미리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이거 아니에요라고 아까 제작진한테 물어본 건 있는데 맞는지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컷 들려주십시오.
1: 그래서 저는 제 드라마를 볼 때도 그 등장인물 그 서사를 다루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아 저 사람이 주인공한테 저렇게 막대하지만 그게 뒷이야기는 아 저런 깊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터치를 해준다 그러죠 예, 그런 작품들을 좋아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제가 라디오 속에서 우리 스토인들의 각자의 일상을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예, 찰떡궁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0: 터치 아이고 그랬구나 그쵸 뭔가 건드려준다는 거죠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허투루 대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고 앵글 속에 담아내고 이 그런 거 터치라고 했네 참 영어도 못하는 게 터치는 뭐야 저는 AS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아 이러한 전차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러면서 애프터 서비스 AS를 해준다 그러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예, 저도 아이고 틀렸습니다. 자, 기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스틴 애청자 인정합니다. 아, 힌트곡이 나가기도 전에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김슬기님이십니다. 터치. 야, 터치. 와. 제일 처음으로 보내주신 분이죠. 와, 이분께 커피 두 잔 나갑시다. 야, 이건 인정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소나무 스틴 김슬기님. 아,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저를 모르는데 진짜 이렇게 아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내주신 오답은요,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를 해준다 그러죠. 유추를 하는 거죠. 예, 자동사 아니에요? 유추하다 그죠? 뭐뭐 해주다는 사역동사. 예. 어쨌든 정답 보내주신 김슬기님 포함해서요 총 10분께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재미난 오답 보내셨던 분들께도 커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 기회 놓쳤다고 아쉬워하실 게 없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퀴즈를 푸는 재미까지 더한 이맘때 우리. 예, 잘 준비해둘 거니까요. 내일 다시 도전해보시죠. 아이, 재밌네. 아이, 제작진, 재밌어. 자, 그리고 좀 시간이 늦어졌네요. 이어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예, 변함없이 펼쳐집니다.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밤! 화가 많이 난 노래입니다. 화가 많이 난 노래. 아, 월요일이니까 약간 심기 불편한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본 것 같습니다. 아, 썩난 노래로 우리 대신 화 좀 풀어봅시다. 예. 아, 화가 난 노래라면 에, 가수의 창법이 좀 이렇게 외치듯이 샤우팅하듯이 하는 노래도 있을 거고요. 또 노래 가사가 화를 막 예, 시니컬하게 내는 그런 버럭하는 노래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예, 화풀이 좀 해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름 추억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투투의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 듣고요. 화가 많이 난 노래 들어봅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아, 선곡 채택되시면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 오늘의 센스쟁이 임명되시면 커피 두 잔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 월요일의 스트레스 분노, 야, 노래로 대신 풀어드립니다. 화가 많이 난 노래. 오, 폭풍 친다. 오, 우르르 쾅쾅. 김은지 님이 이선희 씨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럴 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맞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0: 와, 2009번님이요.
1: 오늘 이벤트 왜 이렇게 많아요? 깜짝 퀴즈에 스위스로 등장이라니. 꺄!
2: 등장!
0: 스위스로 저희 사랑스러운 멤버 두 분께서 김영우 씨와 송우진 씨가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 스티인 4주년 축하 깜짝 서프라이즈 지금 파티를 해줬습니다. 아, 이건 정말 계획된 거 아니고요. 깜짝 놀랬고
3: 눈물이 막 아무도 모르셔가지고
2: 모처럼 인디에 정말 찐 당황한 얼굴을 봤네요.
0: 뭐야? 아, 나 눈물 날 뻔했어. 울컥하는데. 아, 그래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 우리 코너 유일음악 가게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방금 노래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화를 내는 이선희 씨의 목소리 들었고,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2: 네. 아, 읽을까요? 네. 0236님께서 이정의 다신!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노래 이 악물고 부르는 느낌 나잖아요. 다신! 날 찾지 말겠다, 내!
0: 잘한다. 노래 듣고 올게요.

REF의 찬란한 사랑이요. 이성욱님의 도입부 나레이션 화가 많이 나 있죠.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가 내 불행마저 감당할 수 없는 인디가 4주년인데 지금 스스로 오지도 않고 지금 아무런 멤버가 도움이 되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0: 5328님이 브로스의 윈윈, 이상민님이 화가 많이 난 크랭랩이 인상적이잖아요. 인디도 혹시 크랭랩 가능? 요거
1: 여기서 멈추지 마라 위나 웬나 가만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3: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0: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9: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1: 땅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월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모로 서프라이즈의 연속입니다. 아, DJ도 모르는 진짜 퀴즈를 하지를 않나. 자, DJ는 물론 제작진도 몰랐던 깜짝 손님들 등장했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스위스로 이 두 분 송우진, 김영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1: 와, 이게 무슨
4: 사주 축하합니다.
1: 4주년. 아, 그랬어요.
2: 네.
1: 아, 오늘 오전에 만나서 너튜브 방송을 찍고
2: 그렇죠.
1: 그냥 영우는 원주에 가겠거니 하고 우진이랑도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2: 네.
5: 치밀합니다.
2: 치밀하죠.
5: 김영우가 치밀한 게 저랑 어제 얘기가 됐거든요.
1: 네.
5: 같이 밥을 먹으면 또 어떻게 티가 날지 모르니까. 일단 빠집니다. 자기는.
2: 일단 갔어요. 가야 돼.
1: 아, 대단하다.
2: 말을 뭔가 표정으로 계속 표정이 제가 조금 이렇게 희노애락이 좀 들키는 편이에요.
1: 장난기가 딱 장착이 되잖아요.
2: 오늘 뭐? 막 약간 이런 들킬 수 있어서.
1: 와, 진짜 너무 아, 그래서 정말 얘네 우리 멤버들 안 다음에 제일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와, 진짜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4주년 이렇게 주말이었기 때문에
5: 네, 날짜를 딱 맞춰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딱 공교롭게 그렇게 돼가지고
2: 네.
5: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네. 가자고 어제 영우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2: 아유, 뭐 당연히 와서 또 축하 드려야 되고 근데 사전 조율을 하면
5: 네.
2: 좀 이 정보가 새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눈 빽함 열고 송 PD님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잠깐요
5: 바로 한 번에 알아보시긴 하던가요?
2: 저를요? 네.
5: 약간
2: 걱정되긴 했어요. 약간 안 사요 느낌이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PD님이 그래서 처음에 약간 놀란 눈 어? 네. 지금 1분 있고요. 좀 이따 5분 있고요. 바로 이렇게 프로미.
5: 아, 네, 너무 예상을 못하셔서
2: 네.
5: 한 3초 동안은 누구더라.
1: 아, 예, 감사합니다.
2: 아이고.
1: 아, 서희님이 와 화면 재밌다, 얼굴 재밌다 했고 6121님이 오늘 오프닝에 흐린 날 좋은 추억 만들자더니 스위스로 완전체 등장이라니 완벽한 추억이네요. 깍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2부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가지 마시고요.
2: 스탠들이 아,
1: 예. 여기 계세요. 온 김에 뽕을 좀 뽑아야겠습니다.
5: 모양 떨어지는데?
2: 갔다 올까?
1: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 듣고 우리 오늘의 센스쟁이는 2부 첫 곡에서 공개할게요. 잠시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퇴근길 평소보다 수월한데요. 벌써 고속도로는 정체 풀린 곳들이 많습니다. 다만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 휴게소부터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차로에서 처리 중인데 이 여파로 독립기념관부터 정체 빚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쪽으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속도가 더딥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생림 2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밀려있는데요. 터널 안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석수부터 광명까지 또 안현에서 신천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요금소부터 송내까지 밀리고 더 가서 중동나들목 진출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1: 월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유인 음악 가게 키워드가 화가 많이 난 노래로 함께 했었는데 오늘 솔직히 저는 흥이 많이 났습니다. 흥이 이렇게 도파민이 이렇게 급속도로 터질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울컥하기까지 눈물이 배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이 서프라이즈를 우리 스위스로 멤버 두 분 송우진 김영우가 만들어주셨는데요. 아, 이 코너는 코너니까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갈게요. 아, 화가 많이 난 노래라면 멤버들이 생각하는 화가 많이 난 노래는 혹시 뭐가 있을까?
2: 저는 딱 듣자마자 H.O.T.의 전사의 후예가 생각났습니다.
3: 아, 네가 뭔데? 도대체 날 때는 왜 그래? 네가 뭔데?
2: 그렇죠. 정말 화로 그냥 가득 찬.
1: 아, 그러네. 그때 당신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도 그렇고
4: 뭔가 맞네요.
1: 예, 억압된 것을 분출하려는 그 화를 표출하는
4: 맞아.
2: 그런 그 노래들이 당시 10대들이 뭔가 이렇게 울분에 가득 차 있고
1: 그치. 아 그러니까 말이죠.
4: 시대 유감도 있고
1: 아 시대 유감도 있고 아 그랬었습니다.
4: 그렇죠.
1: 그래요. 자, 오늘의 센스쟁이 어떤 노래일지 제 마음속에 한 곡이 있긴 했는데 그 노래일지 보겠습니다. 7546님이 그렇죠. 이보다 화가 난 노래가 있을까요? 밤 밤밤밤밤 발라버려. 맞아, 이 노래가 정말 발라버려. 예, 맞죠.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7546님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면서 네. 센스쟁이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쇼리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스비드바 퀴즈. 대단하다. 대단해. 잘한다. 와. 안녕하십니까.
1: 다시 한번 하면 안 됩니까?
0: 네. 이따가 와서 다시 할까요?
2: 네, 예.
0: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사발면 쿠폰. 사발크. 보내드립니다. 아, 부끄러워. 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아니야. 그냥 너라서 좋아. 스피드박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오늘의 힌트곡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였습니다. 아, 스위스로 완전체가 모였는데 네. 이 노래 아카펠라로 한번 아, 가능하실까요?
1: 네. 네.
0: 즉석에서 들어보세요.

0: 네가 좋아. 와, 역시. 아, 자랑스럽다. 와. 이용현님, 와, 최성곤이다. 아니요. 스위스로우예요. 스위스로우. 이노진, 김영우, 송우진이었습니다. 0521님, 갑자기 시킨 거 맞아요? 무슨 허밍까지 화음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넣고 난리야? 하셨어요. 예, 화를 가라앉히시고요. 5642님, 사발크! 할 때 인디가 부끄러워한 것 같은 건 제 착각인가요?
1: 밖에 제작진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밖에서도 빵 터지면 소리가 여기까지 살짝 들려요.
2: 살짝 들려요.
0: 아니, 제가 이제 항상 이 독방에 혼자서 하다가 우리 아무리 가족이라도 영우랑 우진이가 옆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발가벗은 느낌이었어요.
2: 에이, 그래요. 네.
0: 자, 김태희님이 크크크 내 친구의 비즈니스 직관하는 느낌이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아, 이 순간에 우리 스위스로와 함께 이렇게 월요일 저녁 채워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그렇죠. 예, 당첨자분들께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 노래였습니다. 오늘 정답곡은 네가 좋아가 아니었어요. 아니고. 힌트곡이고 요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메인 계속할 테니까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0: 야, 오늘 정답은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아, 코너 하나 만들까? 아, 진짜 좋아. 예. 아, 네가 참 좋아. 잘 맞춰 주셨고요. 역시나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멤버들이랑 화음을 넣어서 같이 하니까 오답이 없습니다. 오답이 아하.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당첨자 발표할까요? 일단 사연 먼저 읽으시고 성함 말씀하시면 됩니다.
1: 네,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우왕 세 분이 함께하니까 뭔가 더 꽉 차고 알찬 허밍이네요. 역시 노래는 스위스로즈하고
0: 하신 강신구님 축하드립니다.
2: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오늘 완전 고급 스비뚜바네요. 귀가 호강합니다. 라고 하신 083님 축하드립니다. 네,
1: 축하합니다.
0: 그리고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스트린 참 좋다. 해주신 7121님도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합니다. 아,
0: 이렇게 세 분 포함해서 일곱 분을 더 모실게요. 총 열 분께 사발면 쿠폰 사발크 보내드릴게요. 자, 당첨자 명단은요. 스피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예. 에, 들어가세요. 예, 예. 박수 들어가시고요. 예, 예.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 꼭 올려주세요. 오늘같이 좋은 날 당첨된 거 자랑스럽게 받아가십시오. 그럼 오늘 정답곡 듣고 올 텐데 두 분과는 여기서 네, 네.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아유, 네. 아,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기쁘고 진짜 자랑스럽고 진짜 고맙다.
2: 반말이요.
1: 반말을 갑자기 그래요. 그죠?
2: 말이야 방송에서. 아무튼 뭐 조만간 또 저희는 볼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우리 송 PD님 또 우리 작가님 네. 또 엔지니어 선생님 또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이 꽃다발은 네. 저기 청취자분들께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0: 아유, 감사해요. 너무 네. 예뻐요. 묵직합니다.
1: 아유,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예, 오늘 정답곡 듣고 올 텐데요. 야, 제 마음과 딱 맞네. 이게 참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또 맞아떨어집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아,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네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느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이 이제 스튜디오 밖을 나갔는데요. 와, 되게 붙잡고 싶었어요. 에, 그만큼 우리 세 명이 모이면 참 좋거든요. 아까도 이게 평상시 방송이 아닌 경우에면 그냥 수다가 끊이질 않거든요. 이 나이에 세 명 모이면. 그랬는데 방송이라고 또 형이 방송하니까 방해가 될까봐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조심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고 막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저는 한껏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광고 몇 초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얘기 편하게 해도 된다 했는데 그게 말이 쉽나요? 워낙 또 예의 바른 친구들이라서. 아, 그런 모습들도 참 사랑스럽고 예. 예, 그렇게 끈끈하게 21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예상 계획에도 없었는데 잘 받아주신 우리 제작진도 감사하고 예, 정말 너무 짜릿한 오늘의 추억이었습니다. 강지혜님 너무 보기 좋았어요. 덕분에 제가 다 흐뭇합니다. 서희님 조만간 또 뭐요? 조만간이 얼마간인데요? 그랬어요? 우진이가 조만간 얘기했었죠. 예, 뭐 계획한 거 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게. K229님 오프닝과 어울리는 전개 덕분에 흐린 날에 내내 남을 예쁜 추억을 하나 새겼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이렇게 뭔가 같이 그 당일날 나눌 수 있는 그 뭔가 잔치 이런 것을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쓰렸나 봐요. 그래서 참 그게 남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얼마나 또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이니까 4일 앞두고 할까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준비했을 멤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도 덕분에 잘 마무리했네. 역시 스위스로우야. 4561님 4주년이 토요일이라 괜히 좀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싹 씻었습니다. 의리의 스위스로우 최고 하셨어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웃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덕분에 4주년 잘 챙겼습니다. 자, 이제 노래 두 곡 듣고요. 우리 스트인들의 오늘 하루, 예, 오늘의 장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들이 다 계속 좋네요. 잼의 우리 모두 사랑하자. 그리고 이오스입니다. 넌 남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7680님 오늘은요 엊그제 개장한 대천해수욕장에 왔는데요. 이곳 해수욕장에는 이안류 경보가 내려져서요. 안전요원들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발등 높이 정도 되는 얕은 바닷물에 발만 살짝 담근 채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휴가철에 안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마침 가셔서 더 즐기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이안류라고 그 파도가 거꾸로 치는 파도예요. 그래서 저쪽 바다 쪽으로 확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참 안전요원들의 지침이나 그런 공지들 잘 보시고 정말 피해 없게 그냥 마냥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347님 신라 임금님 능이 하얀 백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망초대 꽃으로 덮이고 있어요. 색다른 구경거리이기도 하지만 임금님 이발을 시켜드릴 때가 된 듯 보입니다 하셨어요. 그 능에 왕릉에 망초대 꽃이 이렇게 뒤덮여 있다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또 이런 사진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 소중한 한 컷 남겨주셨네요. 0554님 인디 안녕하세요. 초록이었던 거봉 포도가 점점 연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겠네요. 거봉 포도야 맛있게 잘 익어줘라. 그래야 힘들게 일한 우리 남편 얼굴에 웃음꽃이 필 테니. 사랑꾼. 그러니까요. 이렇게 푸짐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아이고 나 이제 봤네. 야, 이 거봉포도 익어가는 거 보소. 진짜 무슨 커다란 풍선, 이쁜 풍선, 축하 풍선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진짜 이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풍작 이루시고 제값 받으시고 풍요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28님 제가 초등학생일 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요 엄마가 우산을 들고 저를 데리러 학교에 와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빵집에 들러서 옥수수 식빵을 사고 집에 도착하면 그 빵으로 계란물을 입힌 토스트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토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엄마가 해주던 그때 그 맛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뭉클했어요. 맞아요. 비 오는 날에 항상 학교 앞에 학부모님들이 오셨죠. 우산 들고 주르륵 길을 지어 서 있습니다. 줄을 지어서. 근데 요즘은 학교 앞에 풍경 보면은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다 우산 몇 개를 더 들고 엄마가 또 엄마 혼자 오지 않고 집에 동생 놔두고 있으니까 동생까지 손 붙들고 같이 와서 저를 기다려주셨거든요. 아, 그 모습이 너무 진짜 아름다웠죠. 맛있는 것도 같이 해먹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추억 나눠주셨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거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스윗 코스로우의 정준하요. 8232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오늘의 장면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K3003님 저 포도가 다 익어갈 때쯤이면 여름에 한 가운데에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진짜 사랑으로 잘 키우셨다. 탐스럽게 보랏빛을 뽐낼 포도 기대할게요. 아, 여름은 안 기대. 여름은 기대하지 않아. 하지만 포도는 먹고 싶어. 진짜 탐스러운 포도 보면 정말 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그죠? 과일을 보면 항상 그런 게 느껴요. 복숭아를 봐도 그렇고. 그 중에 거봉, 탐스러운 포도 기대하겠습니다. 윤은영님, 힝, 토스트 사연에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네요. 저희 부모님은요, 학교에 우산을 가져오신 적이 없어요. 두 분 다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우리 아가들은 꼭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저도 8시간씩 일을 하기 시작해서 잘 못해주고 있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은영님, 그런 예, 말씀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안해하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 제 추억에는 그렇게 그쵸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 집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친구들은 또 그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을 가진 친구들은 제가 또 같이 쓰여서 오기도 하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같은 아파트 3동에 사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 잘 챙겨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까 또 뭉클해지네요. 아이고 이미 잘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된 분들께 선물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남겨주십시오. 자,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깊어갑니다. 이준희님이 신청하신 태연의 들리나요? 그리고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 듣고 오죠.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자, 생방송으로 함께한 월요일의 스윗드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끝곡은요. 좀 부끄럽네요. 우리 김혜미님이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노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인디와 함께한 추억을 생각하다가 인디가 SG 워너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를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라고 해서 빵 터진 기억이 났습니다. 이 노래 같이 들어요 하셨어요. 혜미님 피해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예. 진짜 그 당시 정말 분위기 완전 좋았어요. 정말 고요하고. 자, 노래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SG 워너비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이러고 나갔었어요. 밖에서 PD님이 이 노래 듣겠소. 예, 기분 좋아지겠소. 네. 자,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 잘 만든 것 같아서요.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기분 좋은 순간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G 워너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좋은 노래죠.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예,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02로 오는 전화, 예, 청취율 조사 저기 묻는 전화 내치지 마시고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은 서서히 동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려서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산발 쪽으로 소나기 구름 발달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에 있는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독립기념관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 쪽으로 신월 나들목에서 서운분기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서운분기점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미리 속도 줄여 안전하게 지나시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속도가 더디고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장수에서 송내까지 지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날선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된 문장의 행간을 조금만 비틀어보면 너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라,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일 뿐이니 실수하는 것도 서툰 것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가혹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만큼은 날선 기준을 좀 내려놓고요, 나 자신이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며 조금이나마 홀가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프랑스와 자흐디 그리고 이기파 말비싱 뉴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트림밥 7월 6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읽어보신 분 계시겠죠? 네. 전지전능한 신들도 늘 크고 작은 발성을 일으킵니다. 사람 같아요. 예, 사람처럼 뭐 사람같이 욕망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예, 좌절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 예, 기질 이런 것들을 빗대서 이야기를 만든 게 신화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게 진짜 신이 붙는 절대적인 존재조차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이게 완벽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 완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보면 네.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 애쓰는 건 좋죠. 예. 애쓰는 건 좋은데 그냥 너무 완벽한 걸 이제 추구하다 보면은 예.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예. 어쩌면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아, 물론 뭐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 필요하죠. 저지른 실수에 책임을 지는 태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자신을 좀 몰아붙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인숙 씨, 너를 아끼며 살아라라는 나태주님의 글이 문득 떠오르네요. 실수하는 나도 잘하는 나도 모두 아껴줘야죠. 예. 이현주 씨,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인간인 것을 알라. 완벽하고 싶진 않아요. 예, 때론 해픈 표정, 행동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129님,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칭찬과 사랑을 많이 줘서 자신감이 높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내는 이 문자도 읽힐 거라 믿고 보낸답니다. 김민지 씨, 축신 메시도 본인이 인간인 걸 알까요? 한때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이지. 축구의 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 자신감이 진짜 가득 차서 오만한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예, 내리막길을 걷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정상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예.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예. 저희도 기준을 뭐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항상 뭐 높게 잡진 않았지만 대단한 뭐 순위 욕심 없고요. 일단 동시간대 팝 프로그램 1위입니다. 저희가. 예. 동시간대 팝 프로그램. 저희 방송밖에 없거든요. 유일무이한. 예. 자, 드림팝. 아유, 참 편안하지. 예,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 참 듣기 좋지. 예,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할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요. 네. 드림팝 말 안 해도 돼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전화를 받으신다면 네, 이상호의 드림팝. 예. 뭐 제 이름이 생각 안 나시면은 그냥 드림팝. 네, 요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예,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누벨 바그, This is not a love song.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6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윤미라 씨, 오늘 초딩 아이가 쓴 편지를 보고 빵 터졌네요. 아빠는 돈 버시느라 힘들고 엄마는 집안일 하시느라 힘드니까 전 공부하느라 힘들게요 라고 썼더라고요. 예, 공부 안 한다고 혼을 냈더니 이러네요. 그런데 이거 열심히 하겠다는 거 맞죠? 공부를 하고 힘들어야지. 힘들고 공부를 하면 어떡하나. 재치 있네요. 예, 그래도 재치 있어. 아유. 5331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쉴 새 없이 매일 엄마한테 혼나요. 예, 옷 벗으면 빨래 망에 넣어라, 게임 고만해라, 양치해라, 지금 해라. 그래도 다른 집처럼 사춘기가 세게 안 와서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떨어져서 보고 있었는데 어제 여동생과 고모님을 뵈면서 살짝 운을 띄웠더니 아이구야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저 고등학교 때랑 똑같다고 하네요. 예, 심지어 빨래는 지금도 아들과 같이 혼나고 있네요. 이제부터 아들 혼날 때 재활용이라도 버리러 나가려고요. 아유, 그러게. 본인이 했던 거는 전혀, 그러니까 기억을 해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자식들이 이러면은 또 예, 엄마 아빠는 안 그랬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게. 7042님 예, 버스기사 재취업 준비 중인 39세 남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 직장 가서 제 입사 1차 면접 봤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2차 면접은 아직이지만 합격 및 견습 받고 나서 정식으로 오후 운행 나갈 때마다 이상호의 드림팝을 승객분들과 같이 듣는 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팝, 이상호의 드림팝. 네, 시그널 그거를. 예, 그래요. 전 직장에 다시 또 이제 재취업하시려고 면접을 보셨군요.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드림팝이랑 함께할 날이 오기를 저도 예, 고대하겠습니다. 예. 노래를 예 들어야죠. 예, 2561님이 문득 비와 음악은 참 잘 어울리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엘리엇 스미스의 Between the Bars 신청합니다. 닉 드레이크의 Northern Sky까지 두 곡 듣죠.

엘리오 스미스 Between the Bars 2561님이 신청하셨고요. 닉 드레이크 Northern Sky였습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좋은 방송이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하숙 씨. 제가 어떻게 응원을 해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7677님 드림팝이 아니라 골든팝이라 하심이 청출 조사 전화가 오질 않네요. 이상우 아나운서의 찐팬이라 하고 싶은데. 예. 내일부터입니다. 예. 오늘부터 아니고요. 뭐 안 갈 수도 있죠. 예. 이게 불특정 예. 그 청취자한테 이렇게 가니까 갈 수도 있고 예. 안 갈 수도 있고. 일단 뭐 기다려 보세요. 2945님 오이도에서 칼국수집을 하시는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라디오 틀어놨는데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예, 손님분들도 팝송이 나오니 더 색달라 하시는데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좋습니다.

0: 좋으시네요. 예.
1: 저희 뭐 드림팝은 어떤 업장에서나 다 잘 어울린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차광경 씨. 예, 요즘 제주는 청계로 난리예요. 사실 열풍이 조금 지나긴 했어요. 얘가 원래 더 따뜻한 지역에서 산다는데 바다가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소리죠. 청계잡이가 재밌어서 시간이 맞으면 바다 나가고 있어요. 해루질은 간조 때만 가능해서 시간 맞추기 힘들어서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재미 좀 보고 있습니다. 사진은 청계와 우럭라면이에요. 예, 청계잡이 다 하고 나가는데 바로 앞에 우럭이 자리 잡길래 뜰 채로 얼른 잡았습니다. 곧 나갈 건데 많이 잡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청계요. 예. 청계면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한 예, 그 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잡으셨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예, 우럭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셨어요. 와, 맛있겠다. 와, 우럭. 야, 이 살 오른 것 좀 보세요. 와. 웬일이야. 이거 팔면은 이거 한 2만 원은 넘게 나오겠는데요? 예, 청계랑 우럭을 같이 넣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예, 사진으로나마 만족했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Nick Cave and the Bad Seeds, Into My Arms.

셀레나 고메즈 and the scene, love you like a love song. 이 남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저 이번 주 토요일이 52번째 생일이에요. 아이들과 강아지 데리고 함께 바베큐장 가려고요. 막내는 고2인데다가 시험 기간인데 일단 엄마 생파가 먼저입니다. 예, 이런 자세 좋습니다. 아마 그

막내도 아싸 그래 그래 엄마 장파 가면 공부 좀 덜 하고 성적 좀 덜 나와도 이게 핑계거리가 되겠지 이렇게 아, 그리고 이상하게 시험 기간 때 자꾸 딴 게 하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좋아 엄마가 아니 엄마가 공부하라고 집에 있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야 가자 야 뭐 시험 별거 있냐 너 공부 다 했지 예 생일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6일 월요일 밤입니다 예,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강신구 씨 저는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네요 예, 지금도 손님 기다리며 드림밥 듣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기사님들 힘내라고 외쳐주세요 아내 생일인데 그냥 접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일찍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예. 괜히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분위기 좀 애매해지는 것보다는 예, 지금 맛있는 거 사가시고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강신구 씨한테 강진구 기자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203님 예. 욜라땡고 곡 신청해봅니다 예, 방귀를 뀌었는데 탱고 박자였어요 예, 과음했군요 오늘 메시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야 이분 재주 있으시네 방귀를 어떻게 이렇게 자 욜라 땡고 투데이 이스터데이 그리고 윌코 지저스 에세테라

0: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5085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우리말 퀴즈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매우 수줍다, 비슷한 말로는 낯간지럽다, 쑥스럽다 등이 있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이 감정을 느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죠. 션 폴, 데이빗 게타, 베키 G가 함께한 Mad Love를 잘 들어보세요.
1: 부끄부끄 뭐야 뭐야 얜 또
0: 보기 드릴게요. 1번 부끄럽다, 2번 미끄럽다, 3번 시끄럽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션 폴 데이빗 게타 베키 G 매드러브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부끄럽다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 포티쉐드의 Sour Times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빗길은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초반인 만큼 오늘은 퇴근길 정체가 길진 않았습니다. 정체도 빠르게 풀리면서 지금은 대부분 수월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원활한 흐름 이어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정체는 모두 풀렸지만 서남 부근 3, 4차로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외관 1, 2차로에서는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나들목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토평 1, 2,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해리코닉 주니어 Your Song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3627님 아 팝송 잘 몰라 부끄럽지만 하루 마감을 늘 이상우의 드림팝과 함께하는 애청자랍니다. 예. 아니 뭐 팝송을 모르시는 게 뭐 부끄러우세요. 예. 김영수 씨 예. 사행시를 또 써주셨습니다. 예, 부, 부디, 끄, 끄지 말고 러브, 러브하는 다 다채로운 매력의 드림팝 같이 듣자 꿈디 반겨워요. 약간의 억지는 있긴 하지만 센스 좋으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매번 이제 아니 저는 오실 줄을 생각을 못했는데 전혀 뭐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한때 그 아파트 동장이었나요? 아파트 동장? 제가 동대표? 예, 동대표를 역임하셨던 예, 민정원 씨가 내일 일본 여행을 가신대요. 예, 일본 예, 삿포로로 여행을 가시는데 예, 오늘 그 전날. 예, 안 그러면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저기 오스에 예, 직접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큰 캐리어를 들고 오늘 인천공항 근처에서 주무시고 내일 떠나신대요. 아, 반갑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예. 저 여기 저기 그 게시판에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팩폭을 날리시는 분이셨거든요. 예. 근데 막상 뵈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요. 오늘은 왠지 팩폭이 없어. 이상해. 민정원 씨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예, 즐겁고 행복한 여행 예,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3895님, 저희 부부는 신안 염전밭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저희 부부 결혼 30주년이라 하루 일 쉬고 아내 손잡고 회도 먹고 영화도 보고 왔어요. 예, 마음 같아서는 어디 여행 가고 싶었지만 소금 수확하느라 소소하게 하루를 보냈지만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보, 결혼 30주년 축하합니다. 와, 30주년. 예,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시기가 염전에서 한참 바쁘실 때네요. 예, 일조량이 예, 많고 그럴 때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햄버거 세트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햄버거 세트 맞죠? 예, 치킨 콜라 세트는 아니구나. 아, 치킨 콜라 세트는 드림 퀴즈 제보해 주신 분, 예, 채택된 분한테. 그리고 저기 민정원 씨한테도 예, 햄버거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유선화 씨, 밀양 일터에서 부산 집까지 가는데 8시 정각 드림팝 시작과 동시에 출발했어요. 오늘 음악이 딱 내 기분과 맞아서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평소 110km 이상 달리던 길을 출발부터 80km로 2차선 주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마지막 쉼터에 잠깐 들러서 문자 보내고 다시 느긋하게 즐기며 귀가할 거예요. 집에선 남편이 콩으로 드림팝 듣고 있겠죠. 아, 밀양에서 부산. 아, 출퇴근을 하시는군요.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조금 피곤하시거나 졸리실 때는 진짜 이렇게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꼭 쉬어가시고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

0: 2020년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똑같이 제 첫 곡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박경자 씨가 신청하신 리사 오노 까치토. 예, 들었습니다. 예, 민정원 씨가 요거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뵌 적은 없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자주 만나다 보니 오래 알고 지낸 듯하네요. 매번 사연 보낼 때마다 반겨주시고 살갑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내일도 자주 봬요. 예. 민정훈 씨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정훈 씨가 달라졌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딴 말 할 뻔했어요. 저. 아이고. 9776님, 나이 40 먹어서 공부 시작합니다. 초딩 딸이 숙제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보는데 매번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흑흑. 초등학교 아이들 그 부모님 가르치시는 거 힘듭니다.

예. 저희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중학교 거는요, 아예 못 가르쳐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손을 뗀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이게 수준이. 야,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사교육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 같고,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좀 씁쓸합니다. 예. 아, 그리고 5692님. 2020년부터 대학원 수업 마치고 가면서 들으면서 많은 힘이 되었는데 오늘은 두 눈 꼭 감고 들어야 하는 날이네요. 금요일에 갑자기 왼쪽 눈 망막이 찢어져서 응급치료 받고 오늘도 진료받고 집에 와서 계속 누워 라디오에 귀 기울이다가 한쪽 눈 뜨고 문자 보내봅니다. 얼른 나와서 두 눈으로 문자 보내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예 이런 일이 또 생기셨습니까? 예, 망막이 어휴, 조심하셔야겠네요 진짜. 아, 우리 구인님한테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조에나 왕 Let's Start From Here 그리고 스텔라 콜 Till There Was You.

조이나 왕, Let's Start From Here, 그리고 스텔라 콜, Till There Was You, 예, 들었습니다. 5567님, 아, 초삼 아들이 야구학원을 다니는데 오늘 야구 경기를 했거든요. 1-3루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홈런을 쳐서 9-8로 역전해서 게임 이겼다고 라디오에 사연 보내달래요. 사연 읽어주세요. 와, 오늘 완전히 예, 주인공 됐네요. 예, 와, 9-8 역전. 와, 진짜 짜릿한데요. 홈런 게다가 와, 예,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1님,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안되고 중년의 뱃살은 참 빼기가 힘드네요. 혼자는 나가기 싫어서 샤워하고 쉬고 있는 초딩아들 꼬셔서 걷기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샤워 두 번 하기 싫다는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 걷게 하면서 드린 밥 들으니 좋네요. 예. 아드님은 웬 날벼락이야. 나 좀 시원하게 에어컨 좀 쐬면서 게임 좀 하고 좀 그럴라 그랬더니 이건 또 갔다 이게 여름에 샤워 두 번 하는 게 아 진짜 귀찮아요. 예. 이 에어컨 쐬서 저기 뭐야 땀이 좀 식어도 이게 좀 찝찝하거든요. 예, 자기 전에는 아 참 뭐 맛있는 거 사줘야겠는데요. 2011님한테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찰리 헤이든의 연주곡 듣죠. 엘시에고.

캐스케이즈 Rhythm of the Rain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6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522님, 장마 시작이라고 직장 동료가 오늘 부침개를 무려 10장을 부쳐와서 행복해하며 먹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김밥 싸갈 겁니다. 와, 김밥이 손이 더 많이 가는데. 그래요. 예, 이런 게 정이죠, 뭐. 3352님, 바닥에 초파리가 앉아있길래 재빠르게 탁 때려잡았는데 검은 깨였네요. 예, 엄한 깨만 깨소금 만들어버렸네요. 진짜 초파리는 약 올리듯 잘 날아다니고 있네요. 총기가 좀 사라지신 것 같은데. 야. 자, 6539님이 신청하신 스콜피언스, 윈드 오브 체인지, 그리고 본조비 Never Say Goodbye.

본조비 Never Say Goodbye 그리고 그 전에 스콜피언스의 곡 들었습니다. 윈드 업 체인지 곡은 653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아, 9632님 언제나 듣지만 문자는 처음이네요. 예, 유머스럽고 편안하고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MBC 배철수 DJ처럼 오래오래 아주 오래 라디오를 하길 바랍니다. KBS 라디오는 이상훈님 라디오 듣고 콩도 설치하고 다른 방송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저처럼 듣기만 하고 문자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언제나 저녁 8시가 되면 라디오를 찾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듣기만 하시고 문자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예,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지. 저도 몇만 개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문자. 예? 좀 보내주세요. 아유, 그래도 뭐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이렇게 그 예 듣기만 하시지 말고 문자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9632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레이 피터슨, Tell Laura I Love Her. Laura and Tommy were lovers. He wanted to give her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섭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예 전해드리기 전에 황성식 씨가 이 채널 라인이 다들 목소리가 좋아서 계속 듣게 되고 마무리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까지 듣게 됩니다. 예. 0692님 문자 보내보아요. 처음인데요. 쑥스럽네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음악도 상우님도 좋아요. 화이팅. 예. 이제 계속 징징거릴 거예요. 예, 보내달라고. 감사합니다. 자, 제니스 이안의 Tea and Sympathy 예,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드림팝 이상우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건강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어떤 가게에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분명 사람이 없었는데 손님들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 가게 안이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 경우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손님을 몰고 다니는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가 된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들면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입장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있는 존재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온기로 꽉 들어찬 북적북적한 두 시간 함께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Welcome to the show, 데이식스의 노래로 7월 6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밤그대 가족들이 이곳에 와야 또 우리 밤그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도 자꾸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소나무 청취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정착하신 분들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성호님, 보통 때는 잘 시간인데 지금은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경산은 오늘 습도가 높아서 한마디로 사람 잡는 날씨였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좋은 노래들로 밤을 잊어볼게요. 아, 여기만 습도가 높은 게 아니었군요. 경산이 대구 옆에 있는 도시였던 것 같은데 남부지방은 습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날은 시원한 맥주죠. 진짜. 1634님. 저요. 진짜 조용했던 식당이나 옷가게에 제가 들어가면 줄줄이 들어서요. 그럼 괜히 가게 사장님 들으시라고 한마디 하죠. 아, 역시 난 손님을 몰고 다닌다니까. 제가 행운몰이 하는 사람으로 반가운 사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0: 그렇게 생각하나? 전 진짜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뭔가 기운이 있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 와 진짜 맛있는 선물, 배고파집니다. 햄버거 세트에 후식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햄버거 세트 소프트 아이스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1: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엔들리스 플라워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딕펑스의 엔드 엔드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햄버거 세트 플러스 후식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736님, 오늘 비가 와서 외출을 못하는 바람에 아이가 심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동물 먹이주기 체험했어요. 어떻게 실내에서 했냐고요? 남편이 박스에다가 말 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말을 자처했어요. 구멍 뚫어서 아기가 당근을 넣어주니 남편이 오물오물 말처럼 잘 먹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제가 이게 딱 이해가 안 돼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창의적이시고 아이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택배 박스 같은 박스에 말을 그리고요. 말의 입을 구멍을 뚫고 거기 이제 아빠가 박스 뒤에 들어가서 입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아기가 두 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당근을 주네요. 이 아기는 궁금해요. 이게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빠라고 생각할까요? 아빠 참 애쓴다 생각할까요? 두 살이니까 이거를 알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확실해요. 아기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기를 향한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유미라님, 오늘 저녁 준비하는데 아랫집에서 갈비 굽는지 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 냄새 맡은 아들이 우리 고기 먹은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기에 2주 정도 된 것 같다고 했더니 이러는 거 있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고기 못 먹어서 나 오늘 시험 망쳤나 봐. 참나. 시험이 이틀 더 남았으니 고기 왕창 먹이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야겠어요. 시험 못 보기만 해봐라.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고기 2주 동안 못 드셨으면 진짜 드실 때가 됐네요. 맛있는 삼겹살이라도 이제 구워서 드시면서 또 힘을 내게 도와주시죠. 조용필의 바운스. 5659님 신청곡이에요.

여우야 더 클래식의 노래 이민영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바운스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뭐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통화를 끝내고 나니 평소답지 않게 집안에 적막이 감돌면서 순간 싸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간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질 때보다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더 무섭다. 그렇다는 건 아이들이 엄청나게 집중해서 큰 사고를 치고 있다는 거니까. 일종의 폭풍 전야라고 해야 할까? 나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예상대로 부엌 쪽에서 아이들의 사부작사부작 움직임이 포착됐고 사건 현장이 내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온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다. 세상에, 내가 요리하려고 재료들을 이것저것 꺼내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잠깐 통화하고 온 사이 아이들이 그걸 다 바닥에 끄집어내려 쑥대밭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보자 배시시 웃었고 그나마 6살 첫째 딸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지 약간 겁먹은 눈빛으로 변명을 하기 바빴다. 엄마, 나는 이거 치우려고 한 건데. 휴지가 다 뽑힌 채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걸 보니 거짓말은 아닌 듯 보였지만 나는 단전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한숨을 숨길 수가 없었고 희미해지는 정신에 겨우 붙잡은 채 밀가루와 계란범벅이 된 아이들을 먼저 씻겼다. 그리고는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 배가 고플 아이들을 간단히 먹이고는 혼자 초토화된 부엌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인지 몰라서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울다 보니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도 동시에 터져나왔다. 근데 하필 그때 퇴근한 남편이 나를 발견했고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마냥 나를 멍하게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다. 당신 뭐해? 지금 우는 거야? 웃는 거야? 무서워. 왜 그래? 그 순간 내 입에선 뜬금없이 이 말이 튀어나왔다. 나 저녁도 못 먹었어. 배고파.

지금은 아이들 재워놓고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족발에 쟁반국수, 파전까지 야무지게 구워서 배 터지게 먹는 중이다.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내일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건 좀 두렵지만 몰라, 오늘은 그냥 먹을 거다. 힘들고 고단한 날이었으니까.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아이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은 밤그대 가족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어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와, 오늘 주인공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찔하고 힘든 하루 보내셨으니까 다이어트는 잠시 미뤄두고 그 정도 보상은 해줘도 됩니다. 아마 아이들 키우는 밤그대 가족들은 방학 때마다 이런 공포스러운 하루하루 보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사연 받아보려고요. 초보 운전이라 주차하는 게 두려워요. 저는 벌레를 무서워해요. 놀이기구 타면 다리에 힘이 풀려요. 남편이 갑자기 너무 착해져서 무서워요. 뭔 사고를 친 걸까요? 사춘기 우리 딸한테 말 걸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렇게 내가 무서워하는 상황, 장소, 사람 뭐든 좋습니다. 요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경자님 신청곡 카더가든의 명동 쿨링 전해드릴게요.

성시경의 희재, 남기훈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카더가든의 명동콜링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내가 무서워하는 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세상이면 참 좋을 텐데 살다 보면 많은 게 무서워집니다. 1458님 엄마가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시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원아가 아니라 유지원 이렇게 부를 때 말이죠. 그 순간 진짜 수십 가지 나의 잘못을 떠올리며 괜히 긴장하게 됩니다. 정말 성을 붙여서 부른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사태를 의미하죠. 이게 다 비슷하군요. 4742님 저는 전자기기를 만지는 게 두려워요. 제가 그 유명한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멀쩡한 것도 제가 손만 거쳐가면 고장이 나는 매식. 그래서 그냥 남의 물건은 손도 안 돼요. 이게 만지면 다 고치는 분이 있고 만졌을 때 멀쩡한 것도 고장나는 분이 있는데 전 이 비결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 건가요? 뭔가 힘이 세서 망가지는 건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탐구정신이 있어서 뭔가 해체하다 보면 망가지는 건가? 1639님,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냉동실이에요. 검은색 비닐봉지로 가득 차있는 냉동실 물 열대면 괜히 두려워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 정리하기 싫어져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조만간 해야겠죠? 흑흑. 검은색 비닐봉지는 무기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라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검은색 비닐봉지는 안에 뭐 있는지 모르죠.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거 꽁꽁 얼었으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면 발을 예 완전히 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이런 박스 같은 작은 수납하는 함이나

0: 아니면 투명한 봉지라도 최소한 예 그렇게 채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경현님, 전 요즘 혼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걱정돼서 무서워요. 다른 지역에 계셔서 자주 찾아뵐 수가 없어서 건강도 걱정되거든요. 일이 있으셔서 못 받으실 때도 많지만 순간순간 덜컥합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 드리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정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어떤 일이 있을지 항상 불안하고 좀 두려우니까 곁에 있으시면 또 금방 찾아갈 텐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계시는 경우 더더욱 그렇잖아요. 참 가족들과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행복이고 좋은 일이지만 또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떡해요. 그냥 계속 전화해야죠. 김희승님, 저는 비밀 사내연애 하고 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남친을 가리키면서 얘 어때? 물어볼 때 무서워요. 나름 비밀연애 잘하고 있는데 혹시 다들 눈치챘나 하면서 땀 흘린 적 몇 번 있어요. 근데 얘 어때 할 때는 진짜로 비밀연애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떠보려고 그러는 거보다? 아, 제 생각에는 진짜 그냥 추천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긴 뭐 사내연애는 당사자만 빼고 다 안다고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희승님 어쨌든 철통보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님, 전 친정아빠가 전화하셔서 바쁘냐? 물어보실 때 무서워요. 그 다음 말 홈쇼핑 채널 몇 번 틀어봐라 이러시며 영양제며 보양식이며 주문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다행히 안마의자는 아직 말씀 안 하셨네요.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품목을 주문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보양식은 삼계탕,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또 곰탕, 사골국 이런 거 대용량 한 1년 먹을 수 있는 거. 아, 그런 거, 네, 다행이에요. 안마의자 아니어서. 그리고 요즘은 안 파는 게 없다 보니까 가격도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성영화님, 저는 더위가 무서워요. 올여름은 또 어떻게 견디고 버티나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끓이고 볶고 반찬 할 때마다 땀이 눈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가족들 먹여야 하니까 요리는 해야 하고 힘드네요. 아, 그쵸. 진짜 왜 제 느낌인지 점점 더워지는데요, 여름이.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정말 환경 파괴의 결과인 건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울 것 같고 점점 여름에 뭔가 답답한 더위가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김대현님, 저는 공중화장실 갔을 때 변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무서워요. 뜻밖의 선물을 몇 번 받아봤거든요.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다들 물을 잘 내리면 좋겠네요. 맞아요. 진짜 받고 싶지 않은 선물. 그래서 저도 이게 무서워서 이게 닫혀 있으면 1mm씩 이렇게 열고 사태를 좀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안전하다 싶으면 완전히 뚜껑을 엽니다. 이게 1mm씩 이렇게 보는 그 공포 아시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박지혜님, 저는 사춘기 딸이 엄마 할 말 있는데 하면 그 순간 집안 공기가 3도 내려갑니다. 내용 듣기도 전에 이미 긴장 완료입니다. 할 말 있는데, 이게 남편분들만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네, 사춘기 딸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항상 공포의 대상인데, 그래도 네, 남편분들 공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일 것 같기도 합니다. 5686님께서 모노의 넌 언제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들으려고 하는데, 네. 정은아님. 장맛비를 뚫고 어르신 댁을 하나씩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마철 차를 타고 다녀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비에 서류가 축축해지지만 무더운 더위가 아직이라 한결 수월하다 생각하며 지내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님들이 이렇게 어르신 댁 하나하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도시락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목욕 봉사, 또 잘 지내시나 한번 체크도 하시고, 이런 정말 귀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마철에 정말 최소한의 피해만, 아니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도 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노의 넌 언제나 5686님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Dreams Come True, SES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진 그대에게 2부 첫 곡이었어요.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지훈의 왜 하늘은. 이지훈은 1996년 데뷔한 발라드 가수고요. 이 노래는 그 데뷔곡인데요. 넥스트의 베이시스트 김영석이 작곡하고 넥스트의 김세황이 기타를 친 곡으로 유명하고요. 이도연이 작사했는데요. 연인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포기하지 마. 나의 손을 잡아줘. 부탁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8년 방영된 정유미, 이광수, 배성우 주연의 드라마 라이브. 이 작품은 경찰 공무원 모집 공고를 보고 엄마가 원하던 9급 공무원 경찰이 된 염상수, 그리고 면접 볼 때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던 중 우연히 경찰 공무원 공고를 보고 계획에도 없던 경찰이 된 한정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홍일 지구대 경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포기한 적 없어. 응원은 바라지도 않아. 비웃지 마.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자기계발을 넘어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철학적, 경험적 안내서 알렉스 룽구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중 한 구절입니다. 모든 미루기와 게으름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두려움이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잊힌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이지훈의 왜 하늘은,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조성모의 To Heaven이었고요. 대사 잊힌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리쌍의 눈물,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 SG워너비의 Timeless였습니다. 책 잊힌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노고지리의 찻잔, 김필의 청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기분의 변화가 큰 편이세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확 바뀌는 편이세요? 우리는 확실하지 않을 때 더 큰 피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상황에 쉽게 지치거나 욱하게 된대요. 변화가 크다는 건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크겠죠. 비가 올 것처럼 굴더니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다거나 해가 좀 보인다 싶더니만 다시 흐릿해진 저 날씨처럼 말이에요. 아, 진짜 왜 저래 싶은 날이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들썩거릴 내 마음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오늘 같은 날씨에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묻고 싶죠. 왜 그래?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로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어디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 하고요. 또 어디나 비가 온다더니 해가 떴다고 하고 또 습도는 말도 못하게 높았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 소식까지 있어서 변화의 폭이 더 클 거라고 합니다. 지치지 않게 신경을 꽤나 잘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민영님, 콩디 여기는 인천 서구인데요. 아침에 천둥 치며 비가 신나게 내렸는데 점심이 되니까요. 비가 그치고 구름 가득한 하늘입니다. 여의도 날씨는 어떤가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꽤나 부는 것 같긴 한데 날씨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 오는 길에 와 올림픽대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거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꺼멓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잠깐 지나쳤더니 저렇게 또 날씨가 좋더라고요. 아우 변덕이 아주 끝내줍니다. 2633님 콩디 경북 경산입니다. 오늘 날씨는 햇볕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 반짝거렸어. 너무 더워요. 체감 온도가 33도래요 하시면서 광고 업체인데 외부 작업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콩디도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 직원분들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도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미정님 보내주셨고 부산 한번 볼까요? 아침에 비가 아주 잠깐 오고 지금은 햇빛 나고 더워요. 장마는 장마인가 봅니다. 박미나님 전국적으로 지금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라라랜드가 지난주에 딱 1주년이 됐습니다. 한 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제를 열어볼까 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전해야죠. 전해야 맛이죠. 그래서 감사제를 열어볼 건데요. 코너마다 선물 두 배씩 챙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점심 메뉴는 뭐였을까요? 저녁 메뉴 뭐 드실 예정이세요? 다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오늘 2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면은요.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민원을 넣어주세요. 저희 원이 최대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상환님 첫 인사를 해봅니다. 첫 인사야. 경주에 사시는군요. 34도 찍혔다고 이렇게 또 날씨 보내주셨습니다. 경주 34도야? 진짜 더웠겠다. 그죠? 3043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평소 야간 근무라 본 방송 시간에 잠을 자다 보니 1등 도전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방송 시작 전 15분 전에 눈을 떠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밤 12시부터 2시까지 미소 지으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래도 참 힘든 시간이죠. 이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요때 또 미소 지으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3043님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배요? 맞습니다. 오늘 선물 두 배로 쏩니다. 5472님, 그럼 당첨 운 없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우, 바로 당첨되셨네. 우리 5472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릴게요. 5416님, 콩디 에어로빅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에어로빅 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회원님들이 라디오 크게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네요. 볼륨 업 해봅니다. 볼륨 업 해주시고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좀 미소도 행복함도 많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쭉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이제는 콩디 목소리를 안 들으면 뭔가 빠진 듯 허전해요. 허전해 하시면서 1777님 문자 주셨고, 날씨도 제정신이 아니고 저도 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 콩디만 제정신인가 봐요. 잠을 깨워주세요 하시면서 백용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듯해. 저 원래 커피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오늘 살짝 제정신이 아닌 듯해요. 여기에서 블랙홍의 모짜렐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7408님. 콩디 노래네요. 오늘부터 음반 사이트 멜 등등에서 들을 수 있다 했죠. 하시면서 정감이 가신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강정님님도 콩디 목소리네요 라고 이렇게 또 바로 알아주시네요. 그리고 콩디 들을수록 콩디 보이스에 빠져듭니다. 매력이 넘치네요. 이쁘게 보아주셔서 우리 성영화님 감사합니다. 심은영님, 콩디 민소매 후드티가 많으신가 봐요. 깔별로 입으시네요. 오늘은 핑크핑크 이뻐요 하셨습니다. 팔뚝살 없는 언니가 부러워요 하시면서 심은영님이 보내주셨는데 보이는 라디오라 좀 보이나 보네요. 이 되게 오래된 빈티지 후드티예요. 원래 긴팔이에요. 긴팔인데 어느 순간 너무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가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목이 저는 이렇게 좀 추우면 몸이 으쓱해서 그 기분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 손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바쁜 날에는 뒤집었으면 한 방에 끝나니까 그래서 후드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심은영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쁘다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신계주님 콩디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자주 못해요. 자주 못해. 저는 인천에서 수산집을 합니다. 늘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신계주님 보내주셨어요. 김진홍님 콩디 하시면서 다정하게 저를 불러주셨고 이진행님 콩디 여기는 경북 청송이에요. 여기는 바람도 불지 않고 습도가 매우 높아요. 사과 가지를 처진 거 올리고 있는데 땀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목욕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땀으로. 바람이라도 제발 불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 바람이 참 고마울 텐데 나타나면. 바람 한 점 지금 불지 않아서 아주 힘들다는 우리 이진행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3521님 주말에 비가 계속 내려서 밀린 빨래 담아뒀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드디어 세탁기 돌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돌리는 중입니다. 얼마나 빨래가 쌓였길래 세 번째나 돌리시나요? 제습기 두 대가 싱싱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도가 사람을 더 지치게 하네요. 아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점점 동남아 돼가는 것 같아요. 2617님 선물 받고 싶어서 저녁 메뉴 공개합니다. 선물 받고 싶어서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김치찜 맛있겠다. 해물파전 도토리 목무침 이게 오늘 저녁 메뉴입니다. 아들은 면접을 앞두고 다이어트 한다는데 일단 저는 먹이려고요. 이 도토리 목무침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드님 면접을 앞두고 다이어트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주 근사한 메뉴를 생각해내셨어요. 그리고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임혜정님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칼국수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칼국수죠. 그쵸. 김치 딱 얹어서 아주 칼칼하게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갑돌누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헬스장이에요. 늘 이 시간에는 헬스하면서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14개월을 결제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벌써 지겨워 죽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1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내요.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주 야심차게 14개월을 끊으셨는데 이거 꼭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갑돌누님. 0142님 다들 일찍 퇴근해서 혼자 일하는데 이어폰 빼고 볼륨 크게 틀어놓고 듣자니 너무 좋네요. 혼자 콩디랑 같이 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해.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철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통통이님도 보내주셨고 원혜진님 오셨네요.

그리고 꿈꾸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윤성근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강미경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황금숙님, 박광호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그널 송이군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천은경님도 와주셨고 설지원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두 배로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주말 얘기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주간 오늘 막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코너마다 선물이 두 배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건모님의 빨간 우산 신승우님의 날 울리지마 이렇게 두 곡이에요.

오늘 라라랜드 송 뮤직 매직에서 함께 들어볼 마법의 한 곡은요, 바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KBS ETV에서 한가위 대기획으로 이승철 스페셜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게 제목이래요. 공연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21일 밤 12시까지 방청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티켓을 오늘부터 3일간 월화수 수요일까지 라라랜드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승철의 명곡을 같이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 문자에 노래와 함께 티켓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1인 2매씩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도 20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승철의 명곡들, 그 노래에 얽힌 추억들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김은실님, 전주 콘서트에서 처음 라이브로 들어보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은실님, 이승철님의 희야. 그리고 김소희님, 이 노래는 제 노래 같아서 좋아합니다. 박유선님, 어릴 때 이 곡 때문에 개명하고 싶었어요. 이상민님, 전국의 희야들을 듣고 울게 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희야들을 울게 했던 노래입니다 하셨고, 꿈꾸자님, 희야, 엄마 이름이 희로 끝나 내 노래라며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승철 씨의 명곡이죠, 명곡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희야.

밭에서 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신청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승철님이 우상이었어요. 9991님. 또 추선영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승철님은 진짜 명곡 부자예요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파라나님 저요 저요 티켓 플리즈 하시면서 이승철의 소녀시대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가고프다고. 옆집이랑 같이 가고 싶어. 그리고 4994님 이승철의 소녀시대 시청합니다. 해병대 전역한 아들이랑 같이 공연 보러 가고파요 하셨습니다. 소녀시대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뮤직 매직 이승철의 최고의 명곡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정진국님. 엄청 따라 불러보셨다고 하셨어요. 넘사벽이라고. 목소리에 담이 올 지경입니다 하시면서 마지막 콘서트 신청해 주셨고, 황혜나님, 이승철의 서쪽 하늘. 아, 이 노래 또 빼놓을 수 없죠. 오인수님도 서쪽 하늘 신청해 주셨고, 신영섭님, 이승철님의 비가 와 듣고파요 하셨고요. 이승준님 말리꽃, 김진희님은 이승철의 아마추어, 강바람님은 이승철의 오늘도 난,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들으면 너무 신나요 하셨습니다. 김민준님은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취준생인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처럼 힘과 용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김민준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581님도 보내주셨고, 4994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패스왕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참 천재적인 보이스를 갖고 계시는 이승철 씨 하시면서 패스왕님 보내주셨고, 리치골드님, 이승철 씨 하면은 마지막 콘서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1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뽀너님 목소리와 제가 좋아하는 이승철 오빠 노래를 들으니 기분이 싹 풀렸습니다. 싹 풀렸어. 힘내서 다시 일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저는 아마추어 좋아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옥현님, 이승철님의 마이 러브 신청합니다. 아, 또 이 노래 빠지면 섭섭하죠. 노래방 가면 남편이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하셨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20대 시절 짝사랑으로 끝난 친구가 생각나. 추억에 추억이 돋는 노래입니다. 5437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가 소개해드렸었나요? 아닌가? 4117님 번호가 비슷비슷해서 학교 다닐 때 두 살 많은 언니가 벽에 이승철 브로마이드로 도배했던 기억이 확 납니다. 저희 언니는 희아를 좋아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요,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승철 씨의 스페셜 공연이

곧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공연은 8월 1일이에요.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21일 밤 12시까지 방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라라랜드에서 10분을 뽑아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1인 2매씩. 그러니까 20분이, 20분이 가실 수 있는 그런 티켓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뽑았습니다. 정진국님, 그리고 황혜나님, 오인수님, 이승준님, 김진희님, 강바람님, 김민주님, 그리고 신영섭님, 그리고 리치골드, 그리고 어떡하지? 4994님, 이렇게 10분이 되겠습니다. 10분에게 티켓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멋진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철 씨의 마지막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제이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임정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쿵디. 매일 꾀꼬리 같은 쿵디 목소리 들으며 에너지 충전하는 대전에 살고 있는 임정혜입니다. 늦었지만 1주년 축하드려요. 저는 현재 투잡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업무 보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허스키한 이유가 있지요? 어릴 땐 수영선수로 생활했고요. 결혼하면서 쉬다가 다시 일하게 된 거라 힘들지만 보람과 재미가 두 배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속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 보면 가을이 오고 제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도 오후 출근길에 콩디 목소리 들으면서 열일하러 갑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Flight to the Sky의 Sea of Love,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은 임정혜님의 목소리로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임정혜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영을 배웠는데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 아우 좋은데. 수영 강사 정말 멋져요 하시면서 이재숙님 보내주셨고 우리 3737님 보니 언니 같이 가야지. 오늘은 안 해요. 물론 안 해도 같이 가지만 언니가 같이 가야지 하면 제가 당연하지. 하거든요 하시면서 아우 내가 오늘 이걸 이승철님의 노래를 조금 더 길게 띄워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갔고 요걸 놓쳤어. 아, 당연하지. 이렇게 또 속삭이시나 봐요. 3737님 너무 귀여우시다. 제가 사박주스 하나 쏴드릴게요. 우리 천은경님 허스키한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사연자님입니다. 투잡을 하신다니 쉽지 않은데 항상 건강하시고 워킹맘님들 파이팅해요 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채팅창에는 감사합니다. 우리 천은경님에게도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싸드릴게요. 그리고 수영을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보내주신 이재숙님에게도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스키한 아주 매력 보이스를 가지셨습니다. 임정혜님. 그리고 쉽게 지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열정도 굉장히 많으신 분 같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임정혜님 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앉아계신 그 자리가 꽃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1부에서 이승철님의 콘서트 10분을 뽑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상화님. 왜 그러냐면 이 10분을 다 호명해 드렸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축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전상화님이 오늘 새싹이신데 이분을 왜 빼놓았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분에게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정진국님? 콩디님 티켓 저 당첨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만 받을게요. 대구라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꼭 가고 싶은 라라랜드 가족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정진국님이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진국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또 마음만 받고 솔직하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어디 갔어? 우리 전상화님에게 제가 이 티켓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국님 덕분에 우리 전상화님 또 이승철 씨 콘서트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진국님 너무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2부에도 계속됩니다. 코너마다 선물 2배씩 드리니까 다른 거 다 나는 필요 없고 선물 하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 선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오늘 주제 또 알려드려야 제가 또 문자 폭탄을 타타타타 맞겠죠?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습기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너무 싫지요. 그래서 장마철 습기는 가라 제스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들으면 뽀송뽀송해지는 노래들 분명히 있습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요. 사랑이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폼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 장마철 습기는 가라 제습플리로 찾아가겠습니다. 들으면 뽀송뽀송해지는 노래들 싹 다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주스 싸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우리 도병태님, 뽀니 누나 참 재치 있으셔. 그럼 나도 선물 부탁해 하시면서 도병태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은정님, 나 선물 정말 주실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암요, 쏴드릴게요. 그리고 추선영님,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제습하면 이 노래만한 게 없죠. 마음도 몸도 뽀송뽀송 하셨습니다. 이나경님, 새싹입니다. 선물 주세요. 아유, 드려야죠. 그리고 이승민님, 선물 주세요. 콜!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봄플리 첫 곡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날씨 정말 습해요. 제습이 필요합니다. 제습이 필요해. 그래서 신청합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1720님 신청하셨고, 뽀송뽀송해지고 싶은 사람 저요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한지훈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헤이의 주땜무,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오늘 봄플리 장마철 습기는 가라 제습플리로 이러한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문영주님은 주엔의 햇살 좋은 날, 습기 없애는 데는 햇살만한 게 없죠. 햇살 같은 콩디 하셨고 감사해요. 그리고 신소영님, 비의 I do, 끈적함을 없애주는 제습제 같은 곡입니다. 최송아님은 뉴진스의 Attention, 그리고 1504님은 박재범의 좋아, 이 노래 듣기만 해도 마음까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에요 하셨어요. 와, 그리고 티티마의 프리즘이어, 이동욱님, 마야의 쿨하게, 박선미님, 그리고 정수미님은 캔에 가라가라 신청하셨고, 습기는 가라가라, 뽀송뽀송은 컴온 하셨어요. 그리고 조경희님, 유영진의 그대향기, 그대향기로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조경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씨의 그대향기. 아유, 그리고 선물 받고 싶으셨던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셨네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벌써 1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감사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두 배로 쏴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선물이요 하면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했더니 어우,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셨네. 6411님, 콩디 나 선물이요. 첫 문자를 보내봅니다. 그러시면서 전화번호를 다 공개해 주셨어요. 어우, 당황스럽다. 선물 쏴드릴게요. 그리고 콩디, 저희 집이 주택이라서 그런지 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꼭 필요한 선물 같아요. 줄 거지? 하시면서 최교민님, 콜. 콜은 선물을 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창규님, 막대 쓰면 수박 주스 주나 보네요. 콜! 역시 라라랜드 좋아요. 음악도 선물도 막 퍼주는 콩디. 저 가끔 이렇게 막 퍼주는 거 좋아합니다. 콩디 짱입니다 하시면서 최창규님 콜입니다. 그리고 김정선님, 새싹입니다. 저도 벌써 1년이나 되셨구나. 계속 청취할게요. 선물 주시면 더 땡큐 콜. 이분에게도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더유, 나도 선물유 하시면서 그럼 그리 되리라 하시면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그대에게도 콜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다시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짧게라도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경희님이 신청하신 곡,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님의 그대의 향기.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처럼 비 오는 날이면 나 대학 때 생각이 난다. 학교 앞 2층 집에서 또래 친구들과 모여 자취하던 그때 그 시절을 말이다. 비 오는 날이면 빗소리가 내 아침을 깨우곤 했다. 귀를 막고 더 자고 싶어도 빗줄기가 유리창을 어찌나 세게 두드리던지 잠을 깨지 않을 수가 없었다.
1: 아우 뭐야, 아우 손님이야, 왜 이렇게 창을 두드린대 그래. 아우 많이도 온다. 비 오니까 오늘 학교 가지 말까. 배도 고프다.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있으려나.
0: 머리를 극적이며 주방에 가면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었다. 나처럼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는 친구를 꼬셔서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난다.
1: 야, 일어났냐? 너도 빗소리 때문에 깼지? 학교 갈 거야? 야, 우리 학교 가지 말자. 오늘 같은 날 학교 가서 뭐해? 그냥 째고 방에서 놀자. 너 라면 먹을 거지? 그럼 나 두 개 끓인다.
0: 라면에 밥까지 말아서 해치우곤 친구 방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 뭐야, 너네도 학교 안 갔어? 아, 나는 또 나만 안 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주방에서 라면 냄새 나던데 너네가 먹은 거지? 야, 그거 내가 산 거라고. 먹을 거면 같이 먹어야지. 치사하게 니들끼리 먹냐? 라면은 내가 샀는데. 야, 빨리 옆으로 가봐. 아, 나도 늦게 옆으로 가보라고. 에이.
0: 1인용 침대에 셋이 누워 만화책을 보던 기억이 떠오른다. 한 명이 한숨을 쉬며,
1: 야, 우리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0: 하고 물으면 그 친구를 발로 쿡쿡 찔러서 침대 아래로 떨어뜨렸던 기억도 난다.
1: 아우, 배고프다. 나는 있잖아, 비가 오면 먹어든 먹어도 배가 고프다. 야, 너 방에 숨겨둔 과자 같은 거 없냐? 우리 냉동실에 오징어 남은 거 있나? 우리 그럼 그거랑 파전 싹 해서 술 한잔 할까? 콜?
2: 아, 가자 가자.
0: 친구들과 삐걱대는 나무 식탁에 모여 앉아 놀던 그때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제는 비가 와도 그 비를 뚫고 출근이라는 걸 해야만 한다.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멍하니 누워만 있던 그때가 괜히 그리운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유재하님의 지난날이었습니다. 라라가족 우리 박혜영님의 이야기로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레이드 화장품 선물 세트 먼저 보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가요와 함께 하시고 후기를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윤성님, 비 오는 날 라면 맛 최고입니다 하셨고, 그리고 박상우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은 맛있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상우님 은근히 재치가 있고 웃겨. 그리고 정경희님, 친구 5명이 모이면 바르게 이끄는 친구 한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3명이어서 모두 학교를 안 갔군요. 크크 하셨고, 추억을 먹게 하는 콩디입니다. 비 오는 날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라디오와 함께하던 그 시절을 그립게 하네요. 0584님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옆방에 자취해서 친해졌던 단짝 친구랑 학교 가서 수업 듣다가도 출석만 부르고 몰래 나와서 햄버거집 가서

주 토요일 서하 첫돌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64님 선물. 콩디, 저는 언니가 만들어주는 팔찌가 너무 받고 싶어요. 안 될까요? 콜. 그리고 고준호님. 동갑인 신랑이요. 이보님의 라라랜드 들어보라며 콩 앱을 깔아줬습니다. 꾸준히 찾아올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틀어주시는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업된다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문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아의 사랑의 인사 준비했습니다. 아, 이 곡 신청하신 분 제가 아까 본 것 같았는데 또 눈에 띄질 않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다음 순서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백승정님, 라디오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돼서 부랴부랴 콩 설치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셨어요.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볼륨을 높여를 들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지만 그때의 기분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듣습니다. 아,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뭉클하네요. 우리 백승정님. 이런 추억이 또 저랑 있으시군요. 그리고 박문진님, 콩디 월요일 출근했더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야근 확정입니다. 콩디 먼저 퇴근시키게 생겼습니다. 저 먼저 퇴근할게요. 박문진님 보내주셨고, 초복이 오기 전에 미리 몸보신 하려고 삼계탕 끓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몸보신 주간이에요. 잘 먹고 더위 잘 이겨내요 우리 하시면서 5844님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오늘 제 생일인데 아들한테 연락이 없네요.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4시부터 못 듣고 퇴근할 때 듣습니다. 콩디 축하해 주세요. 6185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태어나셨어요. 근데 두 아들이 연락이 없어요. 이런. 저 이분이 대신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신은주님, 신보람님 같은 신시입니다. 두 분. 신가이신데 두 분이서 선물을 받았네 안 받았네. 신경전이 조금 오고 갔는데 우리 신은주님이 유자차 한번 받은 적이 있네요. 나도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고마워요 하셨고, 신보람님 크크크 거짓말 들통났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두 분 저보다 어리실까요? 잘한다. 아주 잘해. 두 분에게 제가 커플 되시라고 커플 팔찌 만들어서 손목에 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떠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화해를 하셨어. 아우, 이 기분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커플 팔찌 두 분에게 그냥 강제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준비했습니다. 우리 홍정아님, 김정아님, 서혜진님, 김은지님, 아기 밥하다가 또 이렇게 댓글 처음 남긴다 하셨고, 황승현님 감사합니다. 허진호님도 콩디님 방송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장님이 콩을 깔아주셨대요. 청취율 1위 가자 하시면서 허진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수현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짜렐라 또 대문 노래로 해놓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예진님 감사합니다. 저희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좀처럼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전화를 걸면서도 왔다 갔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요.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누웠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한시도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있질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요. 분주해 보이는 바로 이런 행동들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는 작은 행동들, 록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거나 음악에 맞춰 엉덩이로 춤을 추거나 불과 1, 2분 정도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과 심장질환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절로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Can't Stop the Feeling.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분 좋게 몸을 좀 움직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악에 맞춰 장단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아하는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요. 제게도 알려주세요.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5로 시작해서 80으로 끝나는 그대 한밤중을 항상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 한 시간이 너무 빨라요.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 좀 짧다고들 하잖아요. 9호로 시작해서 27 SLA로 끝나는 그대 채팅 참여는 처음이에요. 수고 많으시네요.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용기 내서 남겨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이 아쉽지 않게 좋은 노래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라이디 가가의 Just Dance, 제니퍼 로페즈의 Brave.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8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앤디 깁의 쉐도우 댄싱입니다. 앤디 깁은 세계적인 그룹 비질스의 막내 동생이죠. 형들 못지않은 달콤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매력으로 1970년대 후반 최고의 아이돌 스타로 사랑받았습니다. 쉐도우 댄싱은 비질스 형제들과 막내 앤디 깁이 다 함께 모여서 단 10분 만에 뚝딱 멜로디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곡인데요. 라틴풍에 세련된 펑크 리듬과 디스코 비트가 결합돼 1978년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7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그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노래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심지어 형들은 비지스의 메가 히트곡인 Staying Alive나 Night Fever 같은 곡들도 다 제쳤다고 하죠. 들어볼까요? 앤디 깁이 부릅니다. Shadow Dancing.

0: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1: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안디깁의 섀도우 댄싱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람들은 인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웃음도 커지고 추억도 풍성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멤버 수가 많은 그룹들의 음악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보죠. 먼저 미국의 전설적인 그룹 시카고도 일반적인 밴드보다 인원이 많은 팀이죠. 풍성한 관악기 사운드가 정체성인 팀이다 보니까 7인조로 시작해서 전성기 시절에는 8인조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10에서 11인조 형태 대형 밴드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노래 가운데 Hard to Say I'm Sorry 준비했고요. Cool and the Gang도 역시 무대를 꽉 채워야 하는 펑크밴드 특성상 처음에는 7인조로 시작했지만 멤버들이 계속 보강됐다고 하죠. 그래서 라이브때는 10명 안팎의 멤버들이 무대를 꽉꽉 채웠었다고 하네요. 그들의 노래 중에 차르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밴드들보다 한술 더 뜨는 이 팀은요. 스스로를 밴드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예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정식 멤버만 12명에서 13명이고요. 큰 공연에는 수십 명이 오르기도 하는 미국의 대규모 월드뮤직 앙상블 핑크 마틴입니다. 중간에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이 들어가 있는 Splendor in the Grass까지 오늘은 빅밴드들의 풍성한 사운드 들려드립니다.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칼라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입니다.

바다는 너무나 넓어 건널 수가 없고 내게는 날아갈 날개조차 없네.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배 한 척을 주오. 내 사랑과 나 둘이서 함께 노저 가리니. 오, 사랑은 부드럽고 다정하여라. 처음 피어날 땐 세상 가장 달콤한 꽃이지만 사랑도 세월 따라 깊어지면 차갑게 식어가고 마치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져가네. 바다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있네. 실을 수 있는 만큼 짐을 가득 채웠지만 내가 빠져있는 이 사랑만큼 깊지는 않다네. 이 깊은 사랑 속에서 내가 가라앉을지 헤엄쳐 나갈지는 나도 알 수가 없네.

사랑의 아픔과 이별의 슬픔을 바다의 넓이로 비유하면서 건너가서 만나고 싶은 심정을 이야기하는 노래죠.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두려움 없는 사랑의 OST에 사용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칼라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였습니다. 이어서 The Water is Wide 못지않게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부드러운 멜로디의 노래 두 곡이에요. 르블랑 안카의 Falling, 세센 크로프츠의 Windflowers 들려드릴게요.